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잠시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걸 그냥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느새 초록잎으로 가득 차니까 여기가 그때 봤던 그 황량했던 그곳이 맞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겨울에 찍은 사진들 보면 배경들이 다 허전하잖아요. 머지않아 다시 풍성해질 그곳은 땅 밑에서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1년 내내 자연은 정말 뭐 쉬지 않는 거네요. 예.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눈 뜨고 자고 있는 그런 걸까요? 우리도 항상 쉬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도 재충전이라는 걸 하니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E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안치환의 김종서의 주머니 속의 행복, 그리고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왜 채소 요리는 항상 밑반찬이어야만 할까? 밑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의 아래쪽이나 근처를 의미하거나 무언가를 받쳐주는 기반을 뜻한다. 식탁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채소는 한번 만들어두면 꺼내 먹는 기본 반찬이거나 메인 요리인 고기나 생선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채소의 삶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잎이 타버릴 듯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온몸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센 바람을 버텨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온갖 위협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은 치열한 일생. 그 삶의 결말이 누군가를 위한 기반이라니까 만약 채소에게 감정이 있다면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 식당으로 눈을 돌려도 사정은 비슷하다. 채소가 8알을 차지하는 샐러드에도 반드시 베이컨이나 치즈가 올라가야 제대로 된 요리 대접을 받고 찌개 속 채소는 국물을 내고 사라지는 엑스트라 취급을 받는다. 세상에서 채소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당연히 그곳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빛내줘야 하는 배경 같은 존재. 채소가 곁들이는 존재라는 오랜 편견을 내려놓고 싶었다. 어떤 존재든 애정을 가지고 살피면 고유의 매력이 드러나는 법이다. 채소도 그렇다. 국물을 낼 때 쓰이는 대파, 쌈채소로 놓인 깻잎, 열무김치로 절인 열무를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잠재력이 숨어있다.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순간 평범했던 채소는 비로소 주인공이 된다.

0: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1: 어, 알았어.
2: 나영인의 냉장고, 양희은의 노래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정고매의 제철 채소 먹는 기쁨이었습니다. 밥은 밥인데요. 앞에다가 집을 붙이면 대단한 의미가 되죠. 집밥.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집밥은 뭐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집밥 먹기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이들에게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집밥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오늘 무너지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는 태도라고 하네요.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느슨하지만 꾸준한 반복이야말로 다음 끼니를 이어가는 힘이라고요. 작가도 퇴근 후에 집밥을 먹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도시락을 싸서 다닌 지가 한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채소 중심의 식탁과 생활의 감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집밥 중에서도 특히 채소 집밥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밑반찬으로만 머무르곤 했던 채소를 식탁 한가운데로 끌어냈네요.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재미있는 상상력도 더하고요. 메인 요리 곁에 놓이던 채소가 주재료가 되는 순간 우리는 늘 알던 재료에서 의외의 맛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생을 놓고 보면 이 채소 같은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좀 제대로 봐주면 대단한 잠재력과 존재감이 있는데 그냥 조여들어만 보이고 병풍으로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 김만수, 별, 달, 장미, 백합.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으로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뿐인 그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많아도요.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하루하루도 진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나서 또 월요일, 화요일 오지만 2026년에 5월에 그중에서도 22일 금요일 오늘 하루라는 거 그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독수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 새싹입니다 라고 한 3일 되셔서 연이어 듣고 계시다고.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황금박쥐님 오늘도 굿모닝 하셨고요. 밝은 햇살과 깨끗한 공기질은 마치 우리 노초와 같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도 햇살이 반짝이네요. 그리고 6103 뒷번호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부산 갈매기님 정혜님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아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 가끔 오늘 바빠서 하루 좀 서둘러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많은 걸 했어요. 이런 분들 꼭 그 상황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오늘 갑자기 하루가 더 바쁘게 시작이 됐을까? 일찍 시작했을까? 또 궁금해지는 거 있죠. 그러게요. 근데 또 일찍 시작하면 막 너무 내가 열심히 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산 것 같고 뿌듯해지고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권영섭님 반갑습니다. 230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7126 쓰시는 분 번호가 바뀌셨군요. 네, 그 닉네임 같은 거 한번 주시면 혹시 전에 쓰시던 게 있다면 네 제가 다시 해놓을게요. 그리고 6831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횡 하던 곳이 최근에 굉장히 뭐가 꽉 찼었는데 소영 씨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었나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거기가 정말 막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라 주로 왜 그 근린공원까지는 아닌데 동네에 약간 그 공원 같은 그런 데가 주로 그렇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버려진 데야 했는데 막 그 이듬해 봄 되고 막 그러니까 축제 열리고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아 여기 아깝다. 혼자 또 그때도 똑같이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주 그 동네 유명한 약간 동네 광장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데이비드 라임의 밤비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패셔보이스의 Always on my mind 두 곡 이어갈게요.

데이빗 라임의 밤비나 그리고 펫샵 보이스의 Always on my mind 함께 하셨습니다. 7286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저 신청곡을 바로 좀 이어갈게요. 다람쥐님 신청곡 빌리지 피플의 Can't Stop the Music 전해드려요.

빌리지 피플의 Can't Stop the Music 전해드렸습니다. 001을 쓰시는 분도 좋은데요? 이 노래 듣고 싶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듣고 싶었는데가 아니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나 이거 좋아하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2736 쓰시는 분, 또 김범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509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즐거운 약속, 설레는 약속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왜 뭐 약속하나, 친구 오랜만에 보는 친구 약속이어도 전 막 왜 지금도 그래요. 한 일주일 전부터 뭘 먹지? 같이 뭘 할까? 이런 생각에 너무 신나고 그 만나러 가는 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경원님 반갑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 그동안 못 오셨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떨립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한 번에 될까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첫술을 배부리랴. 예, 그걸 딱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면. 자, 우리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까요? 캐롤라인 크루거의 유코릴 러브 원하셨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김범룡, 카페와 여인.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지연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연님도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바쁜 일이 있으면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해가 약간 사계절이 아니라 전 몇 번 찍고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추억사연 만나러 가는 금요일입니다. 월수 금요일에 여러분이 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추억과 연관된 이야기들, 뭐 음악에 또 추억이 있는 노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날까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540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신식 할머니입니다. 스마트폰도 저보다 더 좋은 거 쓰고요. 어디서 새로 뭐가 나왔다 하면 그렇게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시고 어쩜 이런 활동적인 여성이 다 있나 싶게 늘 깨어있는 할머니 같아요. 사실 이런 엄마도 완전히 자유부인이 된 건 이제 한 7년 되네요. 아빠가 할머니보다도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직접 다 하고 나서야 이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 가끔 너무 지나치다 싶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요. 며칠 전엔 엄마의 이런 깨어있는 정신이 고맙게 여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종 피싱을 당할 뻔한 거예요. 저는 이미 당한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전화통화를 했어요. 아, 엄마 제발. 그런데 엄마가 아이고 이거사 너는 엄마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냐. 그런 문자가 왔는데 내가 답도 안 했고 바로 삭제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뭘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러니? 알고 보니 신분증을 요구하는 대목에서 확 감이 왔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새롭게 진화하는 이런 사기범 어떻게 근절 안 되나요? 잠시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가 급 공손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싶기도 했고요.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까지 오래 하고 나서 그 사이 또 아빠가 편찮으셨고 그러는 사이에 집에만 많이 계셨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늘 조금 늦지 않을까 했어요. 소시적부터 뭐든 혼자서 터득하고 독학하고 깨우치는 게 일이었던 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습득력이나 이해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발 엄마는 이렇게 또렷하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이모들이 넷이나 되는데 다섯 딸 중에 공부 제일 잘하고 형편만 됐으면 가방끈 꽤나 길게 엮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아래 두 이모들 숙제는 거의 엄마가 다 해줬대요. 그런 엄마에게 노년의 색다른 인생을 선물해드리고도 싶은데 아직 교대 근무하며 직장 다니고 또 입시생 애들도 있는 제가 따로 엄마와의 추억 만들기는 늘 어렵네요. 오늘은 노래로라도 엄마의 청춘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먼저 들으신 노래는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였습니다. 오늘은 뒷번호 5401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어머님이 그렇죠. 그렇게 뭔가 좀 활동적이고 세상 관심 많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실수록 뭐 이거 하시면 어떻겠냐 했을 때 좀 왜 아예 뭐 이렇게 의욕이 좀 없으신 거? 그런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과하다 싶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사실 전화 오는 거 받고 걸고 뭐 이것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일이 막 물으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다 가르쳐드려도 이제 어머님이 소화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 써오신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고요. 또 자꾸 하려는 의지, 관심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엔 빨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민등록상의 나이 어쩔 수 없지만 나이씨 드시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로 어머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시간이 되실 때 함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 당장은 어렵더라도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머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라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있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그런 병수발을 들고 자기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사셨잖아요. 오히려 안 한다 그러고 엄마 뭐 이렇게 여행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이럴 때 더 걱정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 엄마는 그냥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살다가 나도 그 나이가 하나씩 돼보면 엄마가 처음부터 이런 엄마는 아니었구나.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주 꿈 많은 소녀에서부터 출발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항상 이런 거 뭐 대충 입고 대충 하고 그런 분으로만 여겼던 게 좀 죄송해지죠.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080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저도 얼마 전부터 인터넷 뱅킹과 장보기 하고 있어요. 그동안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우리 딸이 시간 절약도 되고 편안하게 배달해주는데 그 시간 이용해서 엄마 좋아하는 책도 읽고 하시라고 권하셨나 보네요. 이런 신세계가 따로 없다 하시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있는 거는 충분히 뭐 이용해보고 활용해보고 해야죠. 자 신청하신 노래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3부 끝곡은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동물원의 노래 준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 씨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4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문자 좀 볼게요. 코너하고 이렇게 오면서 문자를 좀 많이 못 봤는데 지영님께서는 우리 엄마 얘기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랑 지금도 여행 가면 엄마가 더 쌩쌩. 저는 가자마자 숙소에만 있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항상 그걸로 티격태격해요 하셨습니다. 아, 체력이 더 좋으신가 봐요. 아, 근데 또 평소에 많이 못했던 거 여기 와서 다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아까운 거죠. 여행 가면 진짜 부류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저럴 거면 뭐하러 여행을 왔을까 싶게 아, 난 여기 있을게 뭐 차에 있을게 호텔에 있을게 계속 어디 있겠대요. 그냥 갔다 오라고 너네 길을 보고 와라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 잠은 언제 자는 거야 싶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어디 관람을 해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왜 관람도 다 해야 되고 뭐 타볼 것도 다 해야 되고 왜 그런 분도 계시고 저도 좀 빨리 지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준비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건 너무 신나고 좋은데 또 최근에 어떤 분은 반대래요. 가기 전에 너무 의욕이 안 나다가 막상 가면 또 되게 재밌게 보내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가 봅니다. 이게 좀 절충이 되고 또 멤버들이 좀 섞이고 이래야 어쨌든 굴러가긴 할 텐데 만약에 의욕이 하나도 없는 분들끼리 네가 짜 네가 짜 이러다가 가야 되니까 가는 날 가긴 가는데 가서 서로 의욕 없이 아유 그냥 여기서 이거나 먹고 있자 그러면 그냥 뭐 호텔만 있다 오는 거 되는 거죠. 얘기가 좀 쉽습니다만 암튼 그래요. 연세 드셔도 이런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많으시더라고. 우리 노초 가족들 사연만 봐도. 그리고 신림동 유리님 어서 오시고요. 장미꽃이 활짝 피는 계절 노추가족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좋은 얘기네요. 6617 쓰시는 분도 네 어서 오세요. 2309님 꾸리님도 오셨죠.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김선숙님 노란 달맞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어제는 건강검진 받고 왔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왜 그리도 하기 싫은지 몰라요. 며칠 후에 대장내시경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날이 시원해서 옥상에서 차 한잔 즐겨요 하셨는데 그쵸 건강검진 정말 내년에는 진짜 좀 널널할 때 꼭 해야지 하고선 했는데 어느새 연말 가까이에 막 언제 하나 날짜 빼느라고 애 먹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귀찮아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6832 뒷번호 쓰시는 분 지은님 또 바람구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097이 쓰시는 분도 노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성은님 어제 사연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정우재 부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앞으로 직장생활이 더 즐겁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들으셨습니다. 평강공주님은 시골집에 출장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4921 쓰시는 분도 또 민키 아빠님도 오셨는데 민키 아빠 차정민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어제까지 보안 구룡포로 제 곁에 있어서 늘 든든한 와이프 숙경, 친구들 윤구, 동철, 영희, 정아 6명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운전은 힘들었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50대 중반이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 20대로 돌아간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뭐 아직 한창이시고 아유 뭐 젊을 때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면 정말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죠. 저희는 조금 전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PD랑 그 얘기했거든요. 음악이 참 신기하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 어느새 그때로 돌아가 있고 그때 추억 떠올리고 있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345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청취만 하다가 처음 보네요. 고고장 느낌이 나버리긴 했죠. 밤비나 들을듯 주신 건가요? 우리 노추 가족분들, 뭐 한국인들이 참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시죠. 0306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문자가 밀려가지고 제가 노래 또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독수리님 신청곡입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재훈 사랑합니다 였고요. 이명선님 늘 들어도 편안한 목소리라 하루 못 듣고 지나면 뭔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하다고 아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언제든 뭐 좀 빠져도 괜찮고요. 시간 되실 때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동수님도 비 온 뒤에 구름이 멋있게 펴있네요. 아, 구름이 피어있다는 표현도 너무 멋진데요. 감상해보세요 라고 아유 제가 좀 길게 감상하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태님 네 어서 오시고요. 자 김범중님의 신청곡 권진경의 강변연가 드릴까요?

김창성님도 네 제가 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리님도 아, 채소를 윗반찬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김정태님 신청곡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기분 좋은 날
1: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협립양산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기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좌선을 하고 있는 사람, 무료히 앉아있는 사람이 외면으로 보면 그들이 앉아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엔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나고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고 무료하게 앉아있던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 거라고 밝혀주시면서 무엇이나 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결과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황가람, 나는 반딧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11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오늘로 끝나고 마는 건 아닐 겁니다. 먼 훗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을 텐데요. 문득 훗날의 나는 오늘의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생각해봤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게으른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무료하게 보내면 안 되겠죠? 성실하게 알차게 채워갈 수 있는 날들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워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법음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함께 할게요. 창작성가 수행품에서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에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3대력입니다. 사막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세 가지 큰 힘, 즉 수양력과 연구력, 취사력이 바로 3대력입니다. 원불교에서는 3대력을 얻게 되면 부처와 같은 인격을 갖추게 되지만 3대력을 얻지 못하면 중생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대력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대종사님께서는요, 공부인이 정신의 세 가지 힘, 일심과 아르마리, 그리고 실행의 힘이 있어야 육신의 의식주를 잘 얻을 수 있고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사의 도와 인과 이치를 터득해 해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3대력 증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건데요. 수양력을 얻으면 정력이 쌓이고 연구력을 얻으면 지혜가 빛나고 취사력을 얻으면 모든 일에 무념행과 원만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막은 정신을 단련해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사막 공부의 결과인 3대력을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성공이요, 연구의 결과는 사리통달과 중생제도와 만사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구족과 만복원만과 만사성공이라고 하시면서 원불교의 인격은 3대력을 갖추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3대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2장 영산회상 봄소식이, 원불교 교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일어나 피우리라.

깨달음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궁금하지만 차마 묻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 그래, 그 말을 하는 너는 그 자리를 보았냐이다. 계속해서 이 불필요한 질문이 맴돌게 될까 싶어 미리 밝히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내게 그 일은 10여 년 전 우연히 일어났다. 출가 이후 그다지 열심히 산 것도 구도심이 장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편도 아니었다. 남들 아는 바와는 달리 워낙 책 읽기 싫어하는 내가 무슨 연유인지 그 즈음엔 깨달음에 관련된 책들에 푹 심취해 있었다. 깨달음의 순간들을 기술한 부분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으며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시간과 처소를 잊은 산매 상태에서 어느 순간 글 넘어 소위 행간이 살아있는 영상처럼 곧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다. 경계선 없이 여기서 보는 자와 이 허공과 경계선 사라진 저 소나무의 운영자가 동일자라는 확연한 진실. 눈앞에 이 텅 빈 허공이 전지전능한 완벽한 생명체로 생생하게 보여졌다. 일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온 우주에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다가 동시에 일체의 존재와 일체의 소리가 다 한 운영자의 조화로운 구성체이며 화음이었다. 오직 그 하나의 신령함이 온 우주에 가득해 바위를 보나 허공을 보나 나무를 보나 사람을 보나 한 몸이었고 일체가 지금 보는 자 오직 나였다. 아, 이게 나로구나. 이 텅 빈 만능자. 온 우주 천상천하가 나 하나로 운영됨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연했다. 이외에 더 이상 구할 곳도 없었으며 모든 답이 한 번에 절로 해결됐다. 벅찬 마음으로 경전을 펼치니 일체의 소리가 일체의 교리가 하나로 쫙 끼어졌고 타 종교 경전도 마찬가지였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가 무량해 오열하고 오열하는 일들이 거듭됐다. 이 쉬운 걸,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그리 어렵게 찾아 나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였다. 이쯤 되면 그 책이 대체 무엇인지 엄청 궁금들 할 것이다. 허나 책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책을 추천해준 이들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깨달음으로 인연될 만한 문장들을 타이핑해 여러 세게 나눠줬지만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분명하고 쉽고 별것 아닌 일이라 누구든 알아듣겠지 싶어 한 도반에게 쭉 설명하니 그가 순간 툭 열리는 게 아닌가. 아, 이게 되는구나. 증명된 이후 나의 일은 이것 하나로 정해졌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것을 전해 영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리라는 서원이다. 그 서원 속 깨달음에 인연된 이가 수십 명에 이른다. 더불어 상대가 진리를 확연히 본 것이 맞는지 이해하는 정도인지 깨달음의 여부가 알아지는 힘도 저절로 생겼다. 깨달음이 곧장 실행이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라 여긴다면 단언컨대 그대는 마음을, 일원을, 성품을 털끝만큼도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니 인정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으리라. 견성은 그 자체로 아무 힘이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제 비로소 참 수행, 참 신앙을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것일 뿐이다. 깨친 이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무한대로 열린 의식세계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깨침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한번 이 자리를 정확히 본 이는 언제든 돌아갈 자성, 진리를 훤히 아는 까닭에 이생의 일에 조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영생을 보며 길을 간다. 부디 모든 이에게 반드시 깨달음의 행운이 있기를.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내게 찾아온 깨달음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민수연 천범석 나의 옛날 이야기.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37장과 192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37장의 제목은 일체중생 제도키로입니다. 이 곡은 석존 성탄절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석존은 석가 세존을 줄임말로 불교를 창시한 부다, 인도의 성자인 꼬다마 시타르타를 가리키는 존칭입니다. 보통 부처님, 부처, 석가모니, 석가세존, 석존, 석가, 열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원불교에서는 석존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원불교의 연원불인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헌축하례하는 날로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일요일인 24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로 원불교 중앙총부를 비롯해 각 교단과 기관에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원불교 예전에 보면 석존 성탄절 기념일은 그 국토 또는 지역의 특수한 관습에 따라 음력 4월 8일이나 양력 5월 만원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혹 지역적 전례의 행사를 겸행할 수도 있으나 미신이나 남비에 흐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등재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보고 보통 초파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975년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식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정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 후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불은 성중성이다. 앞으로 새 회상을 열 때에 불법으로 주체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에 따라 응용해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뜻이 담겨있는 성가가 바로 37장 일체중생 제도키로입니다. 석가모니의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노래 한 곡에 서사적으로 담은 곡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물탐구와도 같은 노래인데요. 이 곡에 나오는 가사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도 불교를 이해하고 그 불법을 주체 삼은 원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8천, 도솔천, 32상, 삼문유관 등의 내용을 통해 석가모니 불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한 원불교가 연원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성가 37장을 만나볼까요? 일체중생 제도키로 석존 성탄절 노래 듣고 옵니다.

성가 37장 일체중생 제도기록 석존 성탄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성가 192장의 제목은 이 세상에는 두 길이입니다. 이 곡은 원불교의 4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좌산 상사님께서 가사를 쓰신 곡인데요. 좌산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독서와 사문에 관한 연구를 좋아하셨고 집안 어른인 호산 이군일 선진의 인도로 정산 종사님을 뵙고 출가의 결심을 세우셨습니다. 대산 종사님에 이어 종법사에 올라 교도 단계별 훈련 확립, 인재 육성, 체제 정비, 경제 기반 확립, 교서 번역, 방송국 설립, 군종 승인 등 업적을 남기셨고 원기 91년이었던 2006년 상사로 추대되셨는데요. 좌산 상사님께서는 마음을 잃고 뺏기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른 것은 잃고 뺏겼다 해도 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음과 정신세계에다 관심을 안 갖고 온통 돈과 숫자에만 매달리는 게 큰 병이다 라고 밝혀주시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세상이 돼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가르침이 성가 192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가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평소 삶의 길, 영광의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오신 좌산 상사님의 사상이 가사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일과로 등려한다는 표준으로 스승을 향한 절대적인 신성과 쉼없는 정성으로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여 대중의 표준이 되신 분이 바로 좌산 상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출가가 다 함께 맑고 훈훈한 삶을 나누고 창조할 수 있는 교화, 교육, 자선, 문화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셨던 만큼 좌산 상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성가 192장을 만나볼까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듣고 올게요.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송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며 얻은 도파민은 사실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을 살피는 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울 속 나에게 슬쩍 말을 걸어봤죠. 요즘 컨디션 어떠니? 정말 할 수 있겠어? 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던 것도 끝끝내 끌고 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 되어 나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가 되어줄 거라 믿으며 오늘 하루 자신부터 챙겨보는 하루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로 시작해볼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6: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8: 밥알 찹쌀떡의 원조.
9: 100년 앞변
8: 첨가물 없이 건강한
9: 100년 앞변
8: 30년 전통
9: 100년 앞변
8: 떡 선물 세트는
9: 100년 앞변
8: 1588-5678.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거울 속 나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긍정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때 소리를 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깨어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되면서 그것이 나의 또 다른 도전 에너지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하루에 우리 한번 충실해 보자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보잉 넥스트 도어의 Fade Away 그리고 엠플라잉의 Stand By Me.

보잉 레스트 도어의 Fade Away 그리고 엠플라잉의 Stand By Me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707 쓰시는 분이 희원님의 긍정적인 말이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중에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말도 그렇고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뒷번호 2253 쓰시는 분은 희원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금요일 공원 벤치에 나와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날씨도 좋고 도시락도 맛있고 소확행이네요. 게다가 오늘은 금요일, 비록 주말에도 일해야 하지만 금요일은 왠지 기분이 좋네요. 희원님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휘성의 베스트맨 신청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주말 계획 중에서 제가 그 토요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제가 하나 행사가 있는데 국악 행사에 이제 MC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곡에 있고 일요일은 이제 아이와 예 놀아야죠. 예 내일은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안 될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일이라면 일이죠. 예 일이라면 일이고 예 논다면 논다고 볼 수 있는 예 두 번의 계획이 잡혀 있네요. 뒷번호 4539 쓰시는 분은 비 온 뒤에 하늘이 예술이네요. 너무 화창해서 저도 모르게 하늘 보면서 우와!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화창한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크렐레 피크닉의 바다.

제이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크렐레 피크닉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45 쓰시는 분이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12시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여행 가고 싶은 욕구를 심하게 자극하네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꼼짝 마라입니다. 일이 많네요. 희언니 힘나게 파이팅 좀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파이팅을 외치는 순간에 예 이렇게 예 화이팅! 네, 잘 들리셨겠죠?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노라조의 슈퍼맨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윤미래의 젊은 날의 스카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비타민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벅.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복수님 감사해요. 뒷번호 1150 쓰시는 분은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 잘 산 저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한 통 사가지고 가서 밤에 넷플 땡땡 영화 보면서 먹을 거예요. 수고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예, 그 큰 데 있잖아요. 31개 가짓수 가진 그런 데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아주 큰 통을 예 아주 그냥 밥 숟갈로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는 장면이 나오면 참 따라서 먹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막상 내가 가져온 큰 통은 이가 시려서 못 먹겠다는 예 그런 점을 남겨 그래서 바로 예 저는 아이스바로 예 마무리를 짓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 요런 게 진짜 행복이고 힐링이에요. 그쵸? 뒷번호 0982 쓰시는 분은 희원님 지금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서 한우국밥 먹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연차 쓰고 속초를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행 가면서 듣는 라디오 음악은 최고의 배경음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드라이브 하듯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CN 블루의 프라이데이 그리고 부석순의 청바지.

Simply Friday 부석순의 청바지 이렇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신청곡은 이예린의 퍼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고요. 홍경환님은 버스 운행 중에 지금은 부안터미널에서 잠시 쉬며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어요. 신청곡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호성님과 경아님 우리 또 기분 좋은 12시 청취자분들 중에 빠지지 않는 예 우리 정말 모범 예 모범생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세요. 제가 복수님도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7753 쓰시는 분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바람과 햇살 100점 만점에 100점인 날씨입니다. 기분이 최고예요. 주말까지 날씨가 좋다고 해서 정말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가야 될 것 같네요. 급 여행 계획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인 날씨인데 서울은 지금 바람도 좀 불고 날이 참 좋다고 하는데 약간 대전 쪽 이 쪽은 좀 덥다고 하더라고요. 예, 살이 또 탈 수 있으니까 선크림과 양산 혹은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안수지 아일랜드 임현정의 첫사랑.

안수지 아일랜드 임현정의 첫사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악뮤의 봄 색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Back to the 9020. Yeah, Bongs is Party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998년 9월 넷째 주 순위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 주에도 13위 곡이 빠져있는 차트라 21위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법 낮에는 무덥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잖아요. 노래로 남아 그 시절의 선선한 가을 공기를 좀 접해봤으면 합니다. 1998년 9월 넷째 주 21위는요. 뱅크의 그녀의 생일이 차지했네요. 처음에 들려오는 오르골 소리 그때부터 아 이게 바로 90년대 감성이지 외칠 수 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담긴 서성거렸던 마음이 덩달아 그리움으로 남는 노래 뱅크의 그녀의 생일이 21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2 곡은요. 김장훈의 4집 타이틀 곡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차지했네요. 최근에 가수 김나영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영화 넘버원 OST로 실리면서 리스너들의 귀를 확 사로잡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메시지가 또 다른 감성을 입고 전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YB의 먼 훗날이 차지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한국 락의 대명사로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밴드죠. 먼 훗날은 3집 타이틀곡으로 깊어가는 가을과 무척 잘 어울렸던 노래예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한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8년 9월 넷째 주 순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18위입니다. 최재훈의 외출이 차지했네요. 최재훈의 자작곡이 타이틀이 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세련된 신시사이저 반주의 팝 발라드, 거기에 탁월한 가창력까지 엿볼 수 있었던 외출이 18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7위 곡은 버게 성공시대가 차지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사용된 화려한 브리스 사운드와 심장을 울리는 다이나믹한 비트는 미국 드라마 하이파이브 5 메인 테마곡을 샘플링했다고 해요. 노래에 기세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곡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버게 성공시대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 차지했네요. 최근에 핫한 싱어송라이터죠 한로로의 미공개 라이브곡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청춘의 아이콘이 예전 30년도 지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90년대의 가냘픈 감성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 16위에 있었고요. 백투더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다시 이어가 볼게요. 16위를 차지한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1998년 9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5위입니다. NRG의 사랑 만들기가 차지했네요. 2집 타이틀곡이었고 경쾌한 분위기의 유로댄스곡이었습니다. 1집의 인기를 이어받아서 나오자마자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당시 꽃미남 그룹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NRG의 풋풋함이 담긴 사랑 만들기가 15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지는 14위는 김조안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이 차지했습니다. 김조안의 솔로 1집 타이틀곡이었는데 솔로일 뿐이지 여전히 소울 깊은 그의 음성만으로도 감정이 휘몰아칠 수도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원한 삶맹세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이 14위였습니다. 이어지는 12위는요. 김창렬의 약속이 차지했네요. 앨범의 타이틀이 어린 왕자였습니다. 타이틀에 맞게 여린 감성을 노래했는데요. D.O.C와는 조금 다른 감성을 보여줬던 약속이 12위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을 바로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한 김조안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

김주원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8년 9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죠. 11위 곡은요. 잭스키스의 로드 파이터가 차지했네요. 아,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예, 아, 지난주에도 11위가 잭스키스의 연정이었죠. 11위와 운명인가요? 예, 매번 할 때마다 11위에 안착을 하고 계신데요. 아, 로드 파이터는 잭스키스의 정규 3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열어준 앨범이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강한 남성적인 모습의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로드파이터가 1998년 9월 넷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으로 3부 마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Good evening, passengers. Good evening, passengers. Good evening, passengers. And welcome aboard.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6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초로 마무리로 걸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이제 오늘도 참 좋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모모랜드의 뿜뿜,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최애나의 캐치캐치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모모랜드의 뿜뿜,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최애나의 캐치캐치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징편떡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과사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무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행복만님이 주말에 아이들이랑 동물원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날씨가 화창해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모든 육아 동지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난 화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날 비가 와서 금요일날 체험학습 가는 아드님이 있는데 그땐 비가 안 오겠죠 라는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정말 화창해서 진짜 다행입니다. 그쵸? 뒷번호 6749 쓰시는 분이 엄마가 매번 김치를 담아주시는데 내일은 제가 처음으로 열무김치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너튜브에서 맛있는 열무김치 담그는 법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맛있게 담아 내일 저녁은 엄마와 열무 비빔밥 된장찌개 같이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즘에 열무가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더라고요. 뒷번호 1078 쓰시는 분이 아침에 일찍 학교 갔다가 11시 넘어서나 들어오는 고3 딸, 힘들어도 묵묵히 잘 해주고 있는 딸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응원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한창 또 열심히 공부하고 참 힘든 고3입니다. 그쵸? 다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따님 아드님들 고3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이킴의 25, 21,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로이킴 25, 21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491 쓰시는 분께서 집 근처에 놀이공원이 있어서 주말 아침 창밖을 보면 이른 아침인데도 차들이 줄지어 서 있네요. 아이들 어릴 땐 참 땡땡랜드 많이 갔었는데 요즘도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을 보면 아이들 어릴 때가 참 많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하나는 군대에 하나는 지방에 살아 각자 살기가 바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참 많이 갔다가 이제 크고 나면 그런 데를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보다 제가 조금 더 신나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 잘 익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뒷번호 2810 쓰시는 분이 금요일 낮 2시가 가까워지니 텐션이 마구 올라갑니다. 주말에 남친이랑 근교로 드라이브 가기로 했거든요. 맛집 투어 제대로 하게 오겠습니다. 라디오 들으니 기분이 더 업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2시가 되면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끝곡은 어떤 곡으로 띄워드려야 될까 하다가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요 금요일이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또 부처님 오신 날 비롯 또 25일 쉬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서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또 25일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는 오늘의 끝곡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부가킹즈 윤도현의 여행객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Mr. Young, you're young. Yeah, you bring it back like.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우리가 함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훈아, 청춘을 돌려다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방금 들으신 이 노래, 여러분은 뭐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로 들으셨을 겁니다. 현철 씨의 목소리도 들었고 나훈아 씨의 목소리도 들었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젊은 가수들의 노래로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젊은 날 레코드판이나 가스트 테이프에서 들었던 이 오리지널 가수의 목소리일 테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요즘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목소리로 또 기억을 하시겠죠. 기성세대에게는 아 맞다 내 젊은 날에 이 노래가 있었지 하는 아련한 예측을 꺼내줘서 좋고, 요즘 세대에게는 너 이거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셨는지 알겠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가 가장 다정한 대화 친구가 되는 셈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청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새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 노래가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로 묶어줄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도 그 한때 그때 당시에 젊은 세대로 노래를 불렀다가 남희 씨라고, 네, 그저 돌고 있지 이렇게 불렀던 남희 씨의 노래를 한 25, 6년 전에 최은하 씨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미움인지 그림인지라고 하는 노래로 다시 한번 히트를 하게 되는 노래가 됐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세대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노래, 느낌도 달라지죠. 최은하입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0: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도 허식이 이장입니다. 예, 다들 예, 저 허식이 역에 예, 채우고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아주 배가 따숩고 그래서 따뜻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대학가에서 말입니다. 영혼 아침밥을 주는 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물가 시대에 아침에 그 굶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랑 동문회 여러 기업들이 이 거시기 해가지고 공짜로 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 그 쌀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지역 농가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 학생들은 든든하게 먹어서 좋고 농가는 또 거시기역에 또 쌀 팔아서 좋고 이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거시기역에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요. 예. 자, 오늘 또 이 작업 말이죠.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거시기역에 돌고 돌아야 세상이 더 따뜻해지는 법 아니겠냐고 예치입니다.
1: 김성한 밥 한번 먹자. 현수 푹 빠졌나 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맛보고 가세요. 네, 진해진의 노래 네, 출발합니다. 김희성 씨, 날씨가 예술입니다. 금요일 오후 좋은의 가요세상과 함께 멋진 날 되십시오. 그림을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렌다고요. 어서 오세요.

맛보고 가세요였습니다. 신목순 씨. 부산은 날이 화창하면서도 바람은 제법 분다고요. 자, 독산도 한양님께서 비온 뒤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곰멸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노래 듣고 싶다고 들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권율뚝배기.

뚝배기 권율의 노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이라 연휴도 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충성 김창석 씨 부산에서 이정희 씨 하찮은 날씨 출석합니다. 두 시간 행복하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왕의 이수함 씨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전철 타고 양평 바람 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네, 즐거운 방송 고맙다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홍서연 어쩌면 좋아요 였습니다. 자, 좋은 일 가요사상과 함께합니다. 부산은 종일 흐린 날씨입니다. 부산 멋쟁이님 들어오셨고요. 최영아씨 들어오셨습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아들에게 힘이 되는 말 전하고 싶어요. 일하면서 준비할 수고 많았고 애썼다. 우리 아들 넌 충분하고 대단히 대단한 엄마의 자랑이라는 거 잊지 마라. 다오구라도 파이팅. 사랑하는 만남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동순 씨, 날씨가 후덥지근하니 덥습니다. 조녀의 가요소장 들으면서 더위를 식혀본다고요. 노민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가.

네. 자, 전빠른 노래들을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신나는 노래들도 여러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후덥지근하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하늘도 맑고 공기도 참 상쾌한 하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태호의 사는 동안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나간 일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단지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뿐이겠죠. 그러니까 후회는 내려놓고 그때 나 할 만큼 했다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나에게 미안해하기보다는 고마워해주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조성자의 인생아리랑 전우주입니다. 인생은 본전.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장희의 나야 나. 사랑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이해에서 더 오래간다. 조금 늦는 날도 있고 가진 것이 부족한 날도 있지만은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소박하고 진짜 사랑인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가진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앞섰다. 비싼 선물 하나 없어도 함께 걷는 길이 좋았고 영화 한 편 같이 보기에 설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길에서도 사랑을 배운다.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다 보면은 어느새 미안했던 마음도 풀어지고 힘들었던 하루도 조금씩 웃음으로 바뀌어 간다. 그 시절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은 서로를 믿고 기대며 살아가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간조차 지나고 나면은 가장 눈부신 추억으로 남는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어떤 날은 되는 일 하나 없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 하나로 버틴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위로로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온 결국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힘들 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함께 가자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 오늘도 누군가는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웃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따뜻하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늦어도 괜찮다. 끝까지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다.

0: 이은영의 가요 세상에서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와이프 이연지 생일입니다. 건강하게 영원히 함께 손꼭 잡고 잘 살자 라고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내일 딸내미 37돌 생일 파티를 삼촌동 결혼할 큰아들과 여친이랑 함께합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축하고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입니다.

자,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요. 어제 퇴근에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민호야 오늘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배웠는데 한번 들어볼테요? 하시면서 정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방에 훅 가는 게 정춘이더라 하시면서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첫 소절부터 시원하게 치고 나가시는데 노래 가사 말도 좋고 노래가 아주 경쾌하고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한 소절 신나게 부르시더니 이혜리의 자갈치 아줌매와 이수진의 한방이 욱 두 곡 중에 올 부안 추석 맞이 추억의 콩쿨대회에 무슨 노래로 참가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시기에 이수진의 한방의 후 이 노래로 참가하라 했더니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엄니 이번 노래 자랑해서 꼭 1등을 해서 냉동고 선물, 아,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도 주나요? 아, 냉동고 선물 받길 기원하면서 이수진의 한방의 훅을 신청합니다.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중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진성의 안동역에 한방의 훅이 아마, 진성의 안동역에 이어서 한방의 훅이 아마 전 국민 애창곡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그 부안에서 민호가 보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하시는 분들, 고유가 시대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를 드립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이수진의 한방의 훅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오.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국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금요일에 신나게 달려보는 시간. 문혁의 평행선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자, 좋은 날 좋아하는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한일숙 씨 어서 오세요. 의왕의 조수정 씨. 오늘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멍 때리고 이제 퇴근했다고요. 집에 오면 괜히 좋은 건 왜 그럴까요? 이제 벙퍼짐하게 앉아서 크게 숨을 들이켜봅니다. 모처럼 좋은 예 가요사당을 청취하니까 좋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근무하시고, 그러면 어젯밤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일 뭐 낮 근무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잠잘 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행복한데, 그게 좀 다른 시간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엇박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잠자는 것도 그렇고 좀 힘든 리듬이기도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군포시의 이근종 씨가요. 이제 출첵합니다. 좋은 예 가요사당 들으려고 빨리 일을 끝내놓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전에 짝산하고 있나 봐. 부터 해서 많은 곡 주셨고요. 김포의 장영민 씨가 배달 중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뿐인 우리 사이 33번째 생일 아까 축하해 드렸고요. 이종대 씨가 이제 오늘 가면 3일 연장 연휴가 다가옵니다. 예, 좋은 말씀 속에 좋은 예 가요상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핸들 잡아 돌리면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네. 세종에는 이틀 동안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니 텃밭 상추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커버렸습니다. 예, 다섯 종류의 상추들 열심히 뜯어서 윗집 아랫집 가져다 줬더니 또 농사 지으신 마늘종을 잔뜩 주시길래 감사히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시골 마을의 인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네. 경부 이영주의 수정 씨가 달인 씨군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예,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날씨 탓이겠죠. 네, 이달의 씨도 저희 옆집이님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더니 큰탈은 없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씀에 안돼 큰 한심을 쉬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옆집이가 좋아하는 노래 한곡 신청해 봅니다. 예,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남수봉이 일수부터 주셨고요. 대전 김윤혜 씨, 예, 내일의 설렘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네, 노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박상철의 무조건 달려봅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자, 사랑아, 장윤정. 자, 적은 정무련, 이종호 씨가요. 청취는 하루의 일과 중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조정의 과일 세상.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금요일 조정의 가요세상 3부에서는요, 빠르게 신나게 달리는 가요 달려가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강행의 노래 신나게.

자, 그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 뜯어다가 먹고 이 먹으러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듣고 있다고. 예, 잘 들으세요. 쏙 들어온 남자 제나입니다.

이영탑과 김현자가 함께하는 주시고. 자, 송영아 씨, 꽃살을.

마이크 주시고 예 싱그럽고 상쾌함을 주는 소나무 오솔길 예쁜 오솔길을 걸리면서 소나무 향이 취하고 서울의 오래 예쁜 오솔길에 한껏 저장하면서 향기와 풍경에 취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멋진 날도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하지 아니한가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한낮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고품격 명품 TJ님이 계셔서 아우 쑥스러워. 더 빛을 발한 최고의 방송 조은희의 가요사상 오늘 또 행복한 추억으로 채우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은희의 가요사상 덕분에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자, 4부에서는요. 조금 차분해집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좀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도록 신나게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일이 좀 빨라지나요? 속도가 좀? 아니면은 마음이 좀 급해졌나요? 편안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연 주실 분들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 제목을 몰라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쉬는데 미인이에요. 미인. 네. 자, 한 번 더 신중현 씨의 노래. 그 옛날 노래인데. 네, 저희는 옛가요는 저녁 7시부터 9시 네,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 하나 노래 하나 7080 음악 아침 9시부터 11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요즘에 유행되는 최고의 트로트를 모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긴이 여쭙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느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라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2장 법문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가요 전화 통신. 오늘은 말이죠. 네. 정말 열심히 우리 가요계를 위해서 뛰시는 분입니다. 부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성악 전공 음악 지도사,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가요 전문 지도사 과정의 교수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강의도 물론이지만 버스키 공연 봉사 나눔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인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아,
5: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일주일 동안 빈틈이 네. 없어가지고 말이죠.
6: 아니, 빈틈 많습니다.
5: 그래요? 근데 월요일부터 네. 이제 시작하시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풀로 노래교실도 하고 네. 학교도 제가 두 군데를 나가니까 그렇게 현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5: 아니, 근데 그 부산에 네. 있는 노래 강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네. 스승님이 김인경 교수님이시더군요.
6: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39년째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5: 또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분들이 몇 네네. 분이나 되세요?
6: 지금 현재 한 500명? 매출, 예,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네네네. 한 500명 됩니다. 예, 예.
5: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6: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명쯤 되나요?
5: 50명.
6: 네네.
5: 근데 그분들에게는 또 이제 뭐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계속적으로 또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6: 그렇죠. 이제 사후 이제 학교 졸업을 해도 네. 계속 아카데미 교실이라 해서 네. 신곡 티칭, 그다음에 뭐 유머,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네.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5: 네. 근데 부산에 가면은. 정말 네. 그 가보고 싶은 곳이고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도 물론 서울이 네. 있습니다만 부산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일본 여행객들도 그렇고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부산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6: 네네. 네.
5: 가면 정말 네. 그 나만이 알고 있는 김인경 교수님만이 알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6: 부산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네.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5: 그렇죠.
6: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해운대, 그다음에 뭐 송정 이런 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5: 네.
6: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5: 네.
6: 이제 기장, 일광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5: 일광이요?
6: 그래서 네네.
5: 일광이 일광. 전 처음 네. 들어봐요. 일광 기장까지는 알겠는데 일광은 처음 들어봐요. 네.
6: 아, 예, 일광, 뭐, 대변, 이름이 있기지만, 예.
5: 네네.
6: 그래서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동해안 쪽이
5: 네네.
6: 이렇게 또 끝내준 조용하면서 또 이렇게 낭만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5: 그래요? 네. 남해 쪽에서부터 이제 연결돼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6: 네.
5: 동해로 딱 시작될 때 바닷물 색깔이 쫙 달라지면서, 그렇잖아요. 예. 동해는 좀
6: 코발트 예. 색깔로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5: 그렇군요. 거기에 네네. 사시면은 뭐 이렇게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사실 것 같아요. 제자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이제 그 네.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6: 예,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노래교실의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6: 이제 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부산대학교 이제 사회교육원에 사는데 거기는 네.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7: 네.
6: 그다음에 뭐 동구청 같은 경우도 한 500명 정도 되고 네. 뭐 신세계백화점은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7: 네, 네, 네.
6: 거기는 뭐 한 100명. 그다음에 저희 제자들에서 네. 한 2,000명 정도를 일주일 동안
7: 그러니까요. 2,000명을 대상으로 노래를 네. 소개해주면 그 네. 가수분들의 홍보 에 대한 역할도 대단하겠는데요.
6: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인기 있는 네. 우리 이제 탑 가수들은 네, 네, 네. 굳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그분들은 또 좋아하지.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좀 조금 무명 가수인데 네. 좀 실력도 있고 이런 가수들은 이제 저 노래 교실부터 해서 우리 제자들 해가지고 쫙 한번 네, 초도 네. 한번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교재에 넣어서 네. 또 그분들도 힘내라고 네. 이렇게 노래도 티칭하고 그렇습니다.
7: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 정확하신 네.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왜냐하면 노래를 못하는 분들의 노래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선곡 하는데 좀 까다롭게 해서 또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게 또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6: 아이, 가수는 그래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노래 잘하는데 운이 아직 안 따른 가수에게 힘 좀 내라고 으쌰으쌰 해드리고 있습니다.
7: 네. 그런데 본인도 네. 가수로 이제 음원을 냈어요.
6: 네, 맞습니다.
7: 근데 가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노래교실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려면.
6: 많이, 예,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교실은 지금도 제가 이제 네. 목이 조금 잠겨 있는데
7: 아.
6: 뭐 이 상태에서 수업을 해도 되는데
7: 네네.
6: 이제 제가 가수로 섰을 때는
7: 네.
6: 이게 컨디션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6: 그래서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7: 그럼요,
6: 컨디션이
7: 그럼요.
6: 안 좋을 때는
7: 네.
6: 그래 그럴 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7: 그렇죠.
6: 그래서 저는 가수는 본업이 아니고 그냥 인생곡으로 이제 제가 한 30년쯤 됐을 때
7: 네.
6: 이 곡을 하나 좀 나도 내 곡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운이 좋게
7: 네네.
6: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박현진
7: 네네네 박현진 씨 아버지
6: 맞아요
7: 네네네.
6: 그래가지고 골든벨 가사도 너무 좋고
7: 네.
6: 제목도 너무 좋고 리듬도 너무 좋고 근데
7: 아니 왜 골든벨이에요?
6: 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7: 네네네.
6: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배를 울려라. 행복, 추억, 사랑. 그래서 골든벨을 울려라 해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네. 들어서 예, 그 노래 그리고 또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7: 네.
6: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7: 아,
6: 진짜 매일매일 골든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7: 아니 왜냐면
6: 이렇게 전화 주신 네. 것도 골든벨이고
7: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6: 네.
7: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6: 예,
7: 그
6: 맞아요.
7: 학생들 프로그램 중에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게 있었거든요.
6: 예 맞아요.
7: 그래서 그 골든벨을 울리시라고
6: 네.
7: 그러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세상의 아름다움의 소리를 전달하는 골든벨을
6: 예.
7: 꼭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6: 아유 감사합니다.
7: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예, 조훈영 가요 세상도
7: 네.
6: 더 많이 골든벨을 울리시기
7: 네,
6: 바랍니다.
7: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시간 내가지고요. 스튜디오에서
6: 네.
7: 서울에 올라오셔서 한번 직접 노래를 좀 티칭도 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셨으면
6: 네.
7: 좋겠습니다.
6: 꼭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 골든벨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6: 네.

그 의왕의 조수정 씨가 사랑아 잘 들었다고. 네. 오늘은 좀 신나는 음악들이 좋잖아요. 금요일에. 야,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쭉 달리시려면 그게 있어요. 아, 지겨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할 때는 집에 집안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있으면 이제 아이들 뒤치락거리, 남편 짓짝거리 뭐 이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힘들어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쉴 때도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푹 쉰다고 하지 마시고 그 집안에만 있었던 아내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도 고민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가볍게 또 움직여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네, 종교는 다르지만 그 종교에 대한 그 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날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산의 유상욱 씨가 배드로 온다 오빠 재충전 쭉 주셨고요. 양경임 씨가 아우 아우 김인경 선생님 일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연결되는 걸 보고 김인경 선생님 맞나? 진짜 맞네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하다가 인사드린다고 그러셨군요. 네. 박구인의 노래 재충전을 전해드립니다.

장미 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다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서 눈길을 사로잡는다고요. 자, 현당입니다. 사랑은 임시정거장.

여맘때쯤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묘한 허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단기에 당기기도 하죠.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에너지를 쏟아내려는 마음에 허기가 져서 그럴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새롭게 더 멋지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는 생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아시죠? 네, 1승일까요? 2승일까요? 네, 나래의 담쟁이 듣고 계십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용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과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돌아보면 인생을 참 악착같이 살았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취업을 위해 새벽같이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기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밤낮으로 매달리던 모습도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 때론 악착같은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삶이 더 힘든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모든 것을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었을 때 오히려 더 잘 풀리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때론 이 악물고 애쓰지 않더라도 물 흐르듯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뜻밖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두 손의 힘을 조금 빼고요. 순리의 마음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애쓰지 않아도 흘러갈 일은 흘러가고 올 행복은 반드시 내 마음에 당도할 테니까요. 반갑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콜드의 I mean love,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 또 수고한 그대에게와 다시 듣는 드라마 OST 만나보실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 경북은 지금과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늘 또 수고한 그대에게 이어갑니다. 태양의 눈코입,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세 곡입니다.

어진 인재를 맞아들이는 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온 마음을 다해 반갑게 맞이하고 둘째, 몸소 먼저 실천하고 셋째, 언제나 고락을 함께하고 넷째, 후하게 보내 인연을 두텁게 해야 하느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72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거울이의 고마워요 감사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하이키의 내 이름이 바다였으면 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로제의 톡시틸 디 엔드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다시 듣는 드라마 OST 이어지겠습니다.

수많은 드라마 가운데서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의 감동이 밀려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듣는 드라마 OST에서는 엄선해서 몇 곡을 감상해보며 드라마의 감동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공효진, 조정석, 고경표 주연의 로코 드라마 질투의 화신입니다. 주인공 기상캐스터 표나리는 마초기자 화신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는데요. 화신이 태국으로 떠나며 멀어졌던 두 사람. 뜻밖의 비행기 옆자리에서 나리는 화신의 절친이자 재벌 2세인 고정원을 만나며 새로운 설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나리는 화신의 몸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그의 유방암 초기 진단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병원 옆 침대에 나란히 입원하며 나리는 화신의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혼자서만 괜찮은 척 웃으면 퍼.

오랜 짝사랑을 접은 나린은 화신의 소개로 정원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화신의 마음속엔 뒤늦은 질투가 피어오르죠. 남자의 숨막히는 신경전 끝에 화신은 둘 다 만나보고 선택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되고요. 표나리는 한술 더 떠 셋이 살아보자 라며 기상천외한 삼각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에 폭풍 질투를 느낀 나린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이 화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연애만 남은 줄 알았던 순간 화신에게 불임 가능성이라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별을 고하려는 화신. 하지만 표나리는 나니까 괜찮다며 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질투를 몰랐던 마초기자 화신, 모든 걸 다 가진 재벌 2세 고정원, 그리고 생계형 기상캐스터 표나리, 이 세 명이 만나 펼쳐지는 온갖 질투들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질투의 화신이었고요. 함께 들려드린 OST는 라디의 러브썸, 수란의 스텝스텝, 제이레빗의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다시 듣는 드라마 OST 마무리하면서 권진아의 연애 좀 할까, 브라더스의 내게 올래요 코너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열린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GD의 무죄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KC의 그때가 좋았어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구 경북은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대구 경북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 경북은 지금입니다. 대구 아트웨이와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가 손을 잡고 특별한 입주작가 교류전, 미술출장, 서로의 공간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두 기관의 입주작가 16팀이 참여해 작업과 공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예술로 길을 잇는 대구와 영천 교류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아트웨이 예술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립 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정가의 밤 공연이 오는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선보이는 가곡무대에 국악 칼럼니스트의 깊이 있는 해설이 더해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지는데요. 관람료는 전석 2,000원이며 예매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놀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예매 문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공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슬산 아젤리아 유스호스텔에서 청춘잡 고취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5월 26일까지 대구 일자리 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오는 5월 25일까지 도내 전통 사찰과 주요 목조 문화 유산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통 사찰 174개소와 국보 및 보물 등 목조 문화 유산 8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확인, 그리고 관계자 화재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사찰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통 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2: 편안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남은 시간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제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로 시작합니다.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주던 찬바람도 따뜻한 봄 햇살 앞에서는 결국 힘을 잃는다. 숨막히게 높던 습도와 버거운 더위 역시 신선한 가을바람에 밀려 사라진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 계절은 언제나 흐른다. 지금의 현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 모든 것을 녹여낼 봄이 곧 찾아올 거라 믿는다. 오늘 행복 에세이는 강주원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흐르고 영원히 머무는 겨울은 없습니다. 지금 마주한 현실이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면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여러분만의 계절이 곧 찾아올 거라 믿어보세요. 분명 그런 계절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5월 22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오늘 아침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김아연 활동가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됐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그가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그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김아연 활동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비심과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고 경외스럽다는 감동의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과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어린 시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차가운 비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이 세 가지 시선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자지구의 생명을 위하고, 누군가는 활동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고, 누군가는 법과 질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그녀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사회적 우려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벽들, 이념과 사상의 벽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든 상상의 벽들, 당신은 어디에 갇혀

0: 이진호의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김아연 활동가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가자지구로 가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들에게서 선함을 배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은 보통의 종교인들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정신과 용기를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라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 대자 대비의 마음, 그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참으로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네, 이 김아연 활동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되는 날이다. 참으로 뜨겁고 존경받는 삶을 살다 가셨기에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큰 물음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네,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다 라는 말,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곧 잘 죽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에는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춰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 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고 선연을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니라.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죽을 때 세 가지가 남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네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네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네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포기했는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는 의로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중국 고전 최근담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화창한 날씨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적인다. 사람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지 않은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거래편에는 평소에 생사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시 외출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있어야 하거늘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태어나는 길도 어려우나 죽음의 길은 더 어렵나니 평소에 생사 준비를 잘해야 하느니라. 생과 사이의 거리는 가깝기로 하면 백지 한 장 사이도 되지 않으나 멀기로 하면 거리를 헤아릴 수 없나니, 만일 가까운 줄만 알고 먼 줄을 모르면 밑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천만한 길이므로 평소 생사 거리는 얼마나 되고 떠날 시간은 얼마나 남았으며 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를 자주 연마하면서 살아야 하느니라. 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음 공부하는 이유도 이 최후 일념을 잘 갖기 위한 준비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하루를 살아도 덕행 있는 삶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이웃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연의 어느 맑은 날을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예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집 대문에 치던 것입니다. 새끼줄에 수치나 고추, 생솔가지, 조약돌, 마른 미역 등을 꽂아 대문에 걸어두던 것인데요. 그 의미는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 부정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등 감염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역 역할을 한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외부인이 드나들면 삼신할머니가 노해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민간 신앙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집 대문에 치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탯줄, 2번 금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1: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주교회의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AI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앙, 윤리, 교육 등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첫 회의를 하는 TF팀의 우선 과제는 AI 지침 마련입니다. TF팀장을 맡은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 신부는 개별 교구나 단체에서 개별적인 AI 관련 지침을 낸 적은 있지만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낸 적은 아직 없다며 여러 신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신학적인 토대 위에 윤리적인 AI 활용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민균 신부는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 쓰여야지 인간이 AI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회의는 교황청의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침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F 논의를 거쳐 AI 기본법과 관련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즉위 1년을 맞은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전부터 AI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곧 첫 회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AI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입니다. 교황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한 대학의 연설에서도 AI로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서는 안 되고 갈등의 비극을 악화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종교는 바로 그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이 되고 그 사회의 정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AI가 인간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구로 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은 입법을 하고 또 그 입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의 진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석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뒷번호 1397 쓰시는 분 정답 보내주시면서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편안한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천주교를 믿고 있는 스텔라라고 합니다. 천주교만을 믿는다기보다 어느 종교든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종교로 하나 되길 기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둥둥의 취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우리 천주교 신자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정말 종교가 다 맞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성현들이 나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진리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와 또 지역을 따라서 강조하는 점들이 좀 다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말씀, 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 말씀, 또 중국에서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 이 성현들이 다 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조금 강조점들이 다르고 오랜 시일이 지내오면서 그 진리의 빛이 조금 희미해져서 우리가 좀 그 본의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또 종교인들이 항상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바를 서로 공유하는 또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스텔라님 정말 반갑고 종교가 하나 되길 기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 원불교에서는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다 확립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가 뭐 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또 종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종교계가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수요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중동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바라는 108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수많은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종전협상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을 향해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트럼프는 당장 전쟁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 중단과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108번의 절을 하며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라파엘 하르파즈 대사 앞으로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NCCK는 이 서한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하던 민간 인도주의 구호선단을 국제공해상에서 강제 나포하고 탑승한 한국인 평화활동가들을 억류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이고 긴급한 성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나포된 선박 탑승자 전원의 즉각 석방과 안전 송환, 한국인을 포함한 억류자 전원의 신변 안전 보장과 영사 접견권 즉시 허용,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통로의 즉각 개방,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김하연 활동가를 비롯한 우리 한국인 나포된 분들이 오늘 인천공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종교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국 대사관을 향해, 그리고 교회협의회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향해 전쟁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이러한 종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날이 하루라도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이제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주교와 개신교계에서 자비와 상생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불교계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거리마다 밝혀진 봉축 등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뜻깊은 시기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이 땅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오늘 봉축 표어대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마음을 새겨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와 포용 속에서 이어져온 환대와 나눔의 전통은 우리 사회가 마음을 여는 데 큰 힘이 되어왔다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카톨릭 행사인 세계청년대회가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신교 교단들 간의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도 총무 박승열 목사 명의로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광명 세상이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NCCK는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상생과 화합으로 살아간다면 현재의 모든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불자들을 통해 진리가 피어나고 세상이 밝아지는 기쁨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기의 시대에 종교의 사명은 화합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라며 불교도와 그리스도교인들,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평안과 화합의 세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종교인들의 마음은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나 우리 대종사님이 세종교 원불교의 가르침을 펴신 그 뜻이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상생과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입니다. 풍경소리 날마다 좋은 날.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최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의 원불교 교화지 성무교당이 이전 건축불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5월 10일 공군사관학교 내 원불교 성무교당에서는 출가 제가교도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교당 이전 건축불사 기도봉고식 및 군종교구, 충북교구, 공동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봉고식은 군교화의 장자로 불리는 성무교당의 원만한 이전 건축 성업을 발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성무교당은 충북교구의 오랜 염원 속에 시작된 군종교화 도량인 만큼 충북교구 교무님들이 함께 기도를 집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재원 교무는 교화 현황 보고를 통해 교당 이전 계획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정석 군종교구장은 환영사에서 이소성대의 정신을 언급하며 성무교당 또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로 마음과 후원, 축원을 당부했습니다. 설법에 나선 김은경 충북교구장은 성무교당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안보를 책임질 지도자 교화의 요람이자 평화의 도량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불사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정신개벽의 실천 훈련장이자 공공의 복락을 여는 일이니 함께하겠다는 구인선진과 같은 단결 정신과 합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원불교 군종교화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화는 그 의미가 또 특별하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원불교를 잘 알아야 병사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텐데요. 지도자가 마음 공부를 배우고 감사생활을 한다면 병사들이 어찌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의 이전 건축 불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성가 도량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우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금줄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예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집에 걸어두었던 금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줄은 새끼줄에 수치나 고추, 생솔가지, 조약돌, 마른 미역 등을 꽂아 집 대문에 걸어두던 것인데요. 금줄은 대개 출산 후 21일 동안 쳤으며 이 기간에는 타인은 물론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출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외부인이 드나들면 삼신할머니가 노해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풍습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역 역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금줄은 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을 행할 때에도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고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으며 잡귀의 침범을 방어할 목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일종의 문화적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일반적으로 금줄은 금지를 나타내는 줄이라고 이해되지만 어원상으로는 경계선이나 한계선을 의미하는 금에 새끼와 같은 형태의 줄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계선을 의미하는 금은 금을 넣어놓고 일하자라는 말에서도 확인이 되죠. 금줄은 볏짚 두 가닥을 성인 남자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새끼줄을 꼬아서 여기에 다른 물건을 첨가시켜서 만들게 되는데요.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서는 대문에다 금줄을 치게 됩니다. 대문의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 기둥에 성인의 키 정도의 높이로 금줄을 치는데 아들인 경우에는 숫덩이와 빨간 고추를 간간히 꽂고 딸의 경우에는 숫덩이와 작은 생솔가지를 꽂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 문화적 안전장치인 금줄을 쳤는데요. 이는 사회적 약속이자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금줄입니다. 맞춰주셨고 한가람님도 오늘의 정답은 탯줄인 것 같습니다. 시골집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을 듬뿍 느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1329 쓰시는 분도 정답 금줄 맞춰주셨고요. 5270 쓰시는 분 오늘의 정답은 이번 금줄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르신들이 금줄 걸어놓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 많아서인지 볼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예,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선정희님.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불교 교법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셨네요.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우리 둥둥과 함께 해주신 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가 오고 나서 더 쾌청해지고 더 이렇게 녹음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제가 5월 초에 그 시를 전해드렸죠.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 5월에 정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네, 산책도 나가보시고 또 가까운 등산도 좋고 이렇게 나들이 하면서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둥둥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한 주가 저물어가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 이 바깥 활동하기에 참 적당한 온도잖아요. 날씨도 참 좋습니다. 이번 연휴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제 정말 이제 봄의 끝자락인데요. 가는 봄이 아쉽지 않도록 뭐 어디든 무작정 떠나고 싶은 그런 저녁이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콧노래 불고 휘파람 불면서 네, 휘파람 불며 박재홍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9: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0: 바삭해.
11: 맛있는 60개 치킨.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1: 맛있는 60개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1: 맛있는 60개 치킨.
1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 봄이 시작됐다고 뭐 함께 봄노래 즐기고 막 그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제가 사실 아이 애청자 선배님들에게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리잖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뭐 이제 60km대를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어느새 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붙잡을 수 없는 봄날이 아쉽다. 네, 아쉬운 마음에 오늘 저녁에 문득 방송 끝나면 그냥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 네, 그냥 생각만 해본 겁니다. 집으로 가야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어디론가 훌쩍 떠나곤 했었던 그 시절, 이게 언제쯤인가 손꼽아 보니까 기억도 잘 나질 않습니다. 진짜 그 젊은 시절에요. 우리 혈기왕성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산이며 바다며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주위 상황에 마음 걸리지 않고 그렇게 참 발길을 옮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뭐 요즘은 이제 체력도 좀, 네, 좀 그렇지 예전 같지가 않죠. 또 남들 시선 신경도 쓰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망설임이 먼저 앞서는 요즘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인생, 우리 인생의 바로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런 날이니까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가 이어지니까 봄날이 아쉽지 않도록 어딘가 한번 계획도 한번 떠날 수 있는 계획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4부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이 함께하는 추억의 음악다방,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또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명국한의 노래 한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이 되면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 및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도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이 되고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이상 그리고 3단계인 출국 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됩니다. 한편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 접수된 전체 불편 민원의 약 4건 가운데 3건은 냉난방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접수된 민원 101만여 건 가운데 냉난방 민원은 약 79만 건으로 전체 78.4%를 차지했다면서 대부분은 덥다는 민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 내 냉방 장치는 승무원이 임의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여름철 24도 그리고 겨울철은 18도로 자동 운영되어 기준 온도에 맞춰 냉방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열차 내 냉기 흐름에 따라 객실 중앙부가 가장 온도가 높고 객실 양쪽 끝은 온도가 낮다면서 덥다고 느껴질 땐 열차 내에서 자리를 좀 이동하면 더욱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밤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 14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4도, 대구는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내륙은 대부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다음 주 초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최희준의 목소리였죠. 하루살이 인생, 그리고 한명숙의 사랑은 괴로워. 네. 사랑이 그렇죠, 괴롭죠. 네. 사랑은 진짜 만 가지의 빛깔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색깔에 저마다 사랑은 딱 이거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붉은 진짜 뜨거운 그런 감정이지만 누구에겐 또 괴롭고 슬프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은 무슨 감정입니까? 예,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청취자들의 평균 에버러지 연령대를 뚝 낮춰버린 정말 우리 막내둥이 귀염둥이 박시우 어린이가 오늘도 왔습니다. 소개 좀 할게요. 아유 귀여워라. 아저씨 시우입니다. 아빠가 늦게 퇴근하셔서 방송을 같이 못 들어서 제가 자랑만 했어요. 외삼촌이 보드게임 선물을 보내줘서 너무 좋아요. 아빠한테 아름다운 인생형이라고, 저를 그렇게 소개했나 봐요. 인생형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삼촌이라고 하래요. 근데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인생형, 인생삼촌 이렇게. 뭐 어떤 호칭이든 좋습니다. 형도 좋고 삼촌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뭐 뭐든지 우리 시우군이 부르고 싶은 대로 호칭해 주시면 좋죠. 예, 너무 반갑고 다음에 아빠가 일찍 퇴근하시면 우리 시우군이랑 같이 한번 예, 들어와서 인사도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빠한테 또 자랑하세요.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오늘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형주님 한 주 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말그노스님도 금요일에도 생방으로 만나서 너무도 더 반갑습니다. 날씨는 여름으로 달려가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사계절 내내 꽃피는 봄처럼 포근하고 따스합니다.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진행자와 아인을 항상 응원합니다. 배성의 꽃잎의 사연과 함께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깊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네 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인생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2부에서 또 열심히 소개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역시 든든한 우리 애청자십니다. 최용아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남미랑입니다. 사랑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과천에 살고 계신 손대식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심수경의 두견 세우는 청령포. 네, 같이 들었습니다. 과천의 손대식입니다. 즐거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이네요. 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네, 영월, 강원도 영월에 이제 청령포가 있죠. 바로 단종 임금님이 유배가 되셔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옛 이야기. 얘가 아니라 이제 뭐 그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 단종대왕을 소재로 한 영화가 1600만인가 네, 관객이 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강원도 영월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지역이 이렇게 많은 곳에 알려져가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관광도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좋죠. 다만 환경만 좀 훼손되지 않도록 가서 좀 내 집같이 깔끔하고 예쁘게 잘 사용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같이 담아봅니다.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불어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대구에 계신 허웅님도 궁금하시다고 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상품 당첨되신 분들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월말에 일괄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월 초나 월 중에 선물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셔야지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왜 안 올까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궁금하시겠지만 월말에 이렇게 일괄 배송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네, 2부 여러분들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해야죠. 먼저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 우리 진행자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좋으니까 왜 그 부인이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름다운 인생이 좋으니까 저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고 이쁘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말씀도 정겹고 멋지게 잘하시는지 많은 위로와 즐거움, 행복을 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주말을 붙잡고 싶으시다고 주말이 오는 게 싫으시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휴일이지만 저희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저희 쉬지 않고 생방송. 저도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 날은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청 기사님 늘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칠곡의 덕상고사님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덕상고사님이 성함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좀 굉장히 터프하고 남성적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로 또 그 여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예. 오래전부터 키워도 무심코 지났는데 인동차가 꽃이 많아야 꽃 두 송이가 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흰색으로 피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차츰 사랑이 깊어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금은화라고 하는데 부부화, 연인화라고 제가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주시고 사진을 주셨는데 진짜 꽃이 노란색과 흰색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오, 이렇게 변하는군요. 덕상권사님 고맙습니다. 소개했어요. 음악 좀 듣겠습니다. 우리 부산 은하수님하고 들꽃님 모두 우리 시우 어린이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주셨거든요. 시우 어린이 손주죠. 손주.
부산 은하수님은 박재란의 박달재 사연을 청해 주셨는데 옛날 꽃같이 아름다웠던 처녀시절 얘기를 주셨어요. 제가요 젊을 때요 속리산 문장대에 갔다가 내려올 때 아 그만 자갈길에 쭉 미끄러졌지 뭐예요. 친구들은 웃고 저도 에라 넘어진 겸에 쉬어가자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지나가던 어느 멋진 남자분이 저를 일으켜주고 가면서 손인사를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의 봄날이었어요. 박재란의 박달재 사연. 그리고 우리 들꽃님 네. 오셨어요. 아름다운 동행 같이 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저녁길 으쌰으쌰 힘차게 달려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남진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이어집니다. 젊은 초원.

민들레님께서 와주셨어요. 인천 부평에 살고 계시죠. 덩굴 장미꽃이 만발한 지금 사랑하는 신우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들으세요. 늘 애창하시는 노래 청해봅니다. 울어라 열풍아. 아, 이 노래를 좋아하셨군요. 이미자의 노래. 근데 민들레님 이 노래가 바로 어저께 방송이 돼서 오늘은 너무 붙어있어서 선곡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노래 한 번 더 청해 주시면 저희가 3, 4부 또 음악다방 있으니까 꼭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케어 센터 지민구님 이제 어르신들과 같이 댁으로 향하는 중이신 것 같아요. 방랑신 김사과 부탁한다고 어르신께서 청해하셨나 봐요. 명곡한 노래가 조금 아까 또 한번 내 고향으로 마차랑 간다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노래 빨리 여쭤보고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구님, 미들레님. 인천 오라방님께서 금요일도 방송하느라고 애쓰시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인데요. 과거는 흘러갔다 신청한다고 여운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의 구경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인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전국의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번님들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두 시간 추억에 흠뻑 빠져보아요. 신청곡은 위키리의 사랑합시다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문을 여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케어 센터 지민구님이 청해주신 송민도의 여옥의 노래 흘러나가고 있죠. 2부 마무리 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3부가 시작됐고요. 강남 서풍근님이 청해 주신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다성님의 노래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고인이 되시니 몇 년 되셨지만 노래만은 영원히 남네요. 대전에서 송용호님도 깜짝 반가운 인사를 주셨어요. 우리 안다성님의 이 이름이 미국으로 미국 이름 앤더슨을 이렇게 한국화해가지고 안다성이라고 하셨대요. 목소리가 진짜 그 스탠다드 팝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유려하죠. 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게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오픈을 기다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뮤직 잠시 후에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이 저 주말에 어디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훈아의 까지마오 신청해 주셨거든요. 예, 저 월요일날 생방합니다. 여러분들 예, 대체 공휴일날 저는 안 쉽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아름다운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 시작이 됐습니다. 짝짝짝 어서 자리해 주시고요. 예, 오늘 날씨 참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어떤 음악이 여러분 하루 종일 입가에서 가슴에서 맴돌았는지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 주십시오. 인천 왕의 청자님 오셨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초등학교 담장에 핀 장미꽃을 보면서 봄의 향이 오늘 만끽게 하는 고마운 하루였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꽃의 자태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장미꽃이 지고 나면 아 어떤 꽃이 또 계절의 풍요로움을 전해줄지 궁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임진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인 애청 중에 절친이 전화가 왔지 뭐예요. 아 친구 뭐하고 있어? 하기에 제가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 애청 중이라고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보낼 수 있잖아요. 원음방송 채널을 보내주셨대요. 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이면 이제 주파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앱으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다운받아서 우리 정임진님 친구분도 저희 열혈 애청자가 돼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들 아름다운 인생을 소개해 주시고 좋다고 칭찬해 주시고 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빠른 소문이 입소문이잖아요. 입소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음식점도요 맛있는 집 가가지고 이게 맛있네 요즘은 SNS에 막 홍보도 하고 바이럴도 하고 하지만 입소문에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이 최고의 홍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홍보의 일선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많이 튼튼하게 붙잡아주시고 키워주신다는 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가신 신우님이 이미자 가수 노래를 좋아하셨나 봐요. 다시 인천을 민들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흑산도 아가씨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거든요. 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형일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아 글쎄 아내하고 사소한 일도 좀 다퉜습니다. 오늘은 조심조심 하려고요. 저녁 식사 후에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푸르신 것 같아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청해 주셨네요.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전합니다. 언제나 늘 아이는 잘 듣고 있었죠. 저는 대구 경북대학교 부근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 운동을 자주 갑니다. 요즘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대동제라는 학교 축제 볼거리가 많더군요. 젊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대구 북구에서 애청자 윤형준님 팝 음악 참 좋아하시는데 탐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 노래를 개사한 고향의 푸른 잔디 네,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도건님께서 따스한 햇살이 방안 가득히 번지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행복한 시일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주 따뜻한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건님. 자, 3부를 마무리해야지 되는데요. 우리 박종만님께서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얼마 전에 손자를 보고 사연과 노래 신청했었는데 아 글쎄 이번에는 딸이 또 외손녀를 안겨주네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딸도 손자 때는 방송에 사연과 노래 신청하더니만 저는 안 해주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신청합니다. 지난번에 그 손자 이름이 주원이죠. 주원이 박주원이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도 청해 주셨는데 아 그럼요. 들려 드려야죠. 네. 예, 역시 박종만 님이 청해 주신 우리 손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전해 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여쭙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하춘화의 알고 계세요입니다. 뒷번호 9771 쓰시는 청취자님 오늘도 참석합니다. 음악이 없으면 어떤 세상일까요? 예가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예가요 좋다고 하시면서 알고 계세요 청해 주셨고요. 또 면목동 인숙님 예쁜 장미꽃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네, 음악다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남진의 젊은 촌 나올 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2부 때부터 함께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왕장군님. 또 부산 개나리님 자리해 주시고 계세요. 늘 그랬듯이 무탈한 하루였기에 음악다방에 앉아봅니다. 이렇게 살며시 자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개나리님. 또 의원 개인택시 우리 배정환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불금이라 음악다방에 자리가 없을 것 같지만 살짝 틈새를 엿보며 참석합니다.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합석해야죠. 뭐 자리 없으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시원한 저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많이 운동하고 계시네요. 젊은 분들도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뒷번호 4688 쓰십니다. 뷰티풀 라이프라고 멋진 글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수의 꼬집힌 풋사랑 우리 배용준님의 신청곡이고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늘도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린다고 멋진 주말 보내십시오 사연 주셨습니다. 이어진 노래는 최갑석의 고향에 찾아와도 우리 인천 왕 애청자님의 신청곡입니다.

꼬집어 뜯으라고요? 마음껏 참으시고 꼬집어 뜯고 싶어요. 누가 풀지나 가라고 했어. 싫다고 했어. 발컷 사랑이라, 팔을 좀 사랑. 마음대로 키우다가 팔을 사랑. 하지만 당신만은, 당신만은.

그 옛날 전축의 레코드가 돌아가는 멜로디가 너무 정감이 가고 추억의 페이지가 그리워지는 멋진 음악다방.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아, 부산시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 네, 문자 주셨고요. 또 남양주 이종대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아쉬움 속에 또 하루가 지고요. 고즈넉한 밤이 찾아왔네요. 구수한 옛노래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위키리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렵네요. 아까 예, 사랑합시다가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찾아서 한번 청해 주시면 그때는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김미성의 별이 내리는 호수, 우리 평강공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후에 시골집 다녀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 중에 행복을 듬뿍 느꼈습니다. 네, 김미성의 별이 내리는 호수 청해 주셨고 또 대구 서화정님은 도배를 하셨대요. 오늘 바쁘셨네요. 작은 방에 도배장판 했답니다. 한 주가 이렇게 휙 지나가네요. 정윤선의 엽서 청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청취자신 것 같아요. 뒷번에 4683 쓰시는 청취자님. 부산 해운대의 비치 사진과 큰 건물들. 와, 너무 멋지네. 저는 외국인 줄 알았어요. 사진 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선곡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일찍부터 찾아주시고 이제 제가 번호로 이렇게 호칭을 하기에는 좀 성함을 알고 싶으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성함도 좀 알려주시고 사연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빠짐없이 애청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중랑구 임혜자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인천 왕애청자님도 인사 주셨고 인천 오라방님이요. 선곡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월요일 생방 감사와 환영입니다. 야호 평강공주님이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지만 생방한다는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 마무리하고요. 오늘 끝곡은 경기도 시흥시 한재환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1970년 7월 8일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번을 받은 날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을 1년마다 만나면 우리는 어제일처럼 이야기하며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곤 하지요. 훈련병 시절을 기상하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던 그 음악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답니다.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70년부터 73년까지 포병 722대대의 브라보 포대 전우들 보고 싶고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우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 오늘 2시간 마무리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곡하도록 하고요. 들꽃님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다고 인사해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 대가족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고마운 인사를 또 주셨네요.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죠. 늘 감사드립니다. 인천 부평의 민들레님도 노래 눈물이 나네요.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추억 속에 있는 노래와 이야기들로 2시간 일주일을 함께 꾸며봤습니다. 월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은 대체 공휴일이지만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 문을 여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찾아주시고 즐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또 뒤늦게 인사 주셨어요. 부산에서 조명진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여러분들도 주말과 휴일 즐겁게 잘 보내주시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날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재환님 청해 주신 키보이스입니다. 해변으로 가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멋진 자동차나 복잡한 프로그램도 막힘없이 처리하는 고사양의 컴퓨터처럼 말이죠. 하지만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멋진 자동차는 마당의 장식품에 불과하고,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신 기기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닐 겁니다. 내 안에 깃든 수많은 재능과 기회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중한 인연들도 어떻게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활용의 지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할 줄 모른다면 길 위를 달릴 수 없고 최신 전자기기를 손에 쥐었어도 활용법을 모른다면 공간만 차지하는 짐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도구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차라리 가지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5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도를 배우고 닦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경계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그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깊은 법문을 외우고 지식을 쌓았다 해도 정작 마음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 공부는 죽은 공부가 되고 맙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배우고 익힌 법문들이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64장 달보다 뚜렷하고,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대종사님께서는 부채를 손에 쥐고도 더위가 닥쳤을 때 쓸 줄 모른다면 그 부채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도 스스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채는 그저 손에 든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둔 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정작 삶의 거친 경계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지혜를 꺼내 쓰지 못한다면 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우리가 도를 배우고 익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도를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활용하여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거센 마음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복잡한 일이 닥칠 때 내가 배운 법문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혜를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공부인의 자세를 가져야겠죠.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박재환의 일원상 신앙.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귀한 것을 손에 쥐었어도 정작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치에 걸맞는 효력 또한 기대할 수 없죠. 도를 배우고자 하면서도 막상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거나 활용하는 법을 잊고 사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도의 효력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도를 닦는 이유는 관념 속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지혜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배운 도를 정성스럽게 꺼내 써보셨으면 합니다. 그 용처마다 도의 밝은 효력을 발견하며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채환의 나팔 불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그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 자리가 전 무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먼저 깨쳐서 공부를 한 사람은 깨쳤기 때문에 심성이 본래 고요하고 번뇌가 본래 없는 자리, 없는 자리를 바로 조절하면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이 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아까 무위 자리를 경기 있기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나서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먼저 깨친 사람은 아, 이것이 원래가 없는 자리다, 원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곧 이것은 점수문 가운데 하이란 근기가 하는 오렴수, 이건 더러우로 자예요. 우리가 그 부엌에서 내려버리는 물을 오수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물, 더럽게 물든 것을 닦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거기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깨친 후에 수상문 정에는 깨치기 전에 오렴수와 다르다. 깨치기 전에는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 잘 모르고 하는데, 깨친 후에는 내가 그 자리를 알았어. 이미 그 본래가 깨끗하고 조촐하고 벌레가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문 가운데 하얀 근기가 하는 오렴수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 그런데 제가 이 자리까지 가는 공부는 아까 제가 그 깨치기, 아니 경계가 있기 전에 자리를 무위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런 공부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최선길 초신기 어디 공부할 때 까마귀 까치 소리가 들린다. 근데 까마귀와 까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있냐? 그러니까 내 속에 없다고 그러던데, 마음 속에는. 근데 어떻게 들리냐? 밖에서 들릴 때만 알고 그 소리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 A라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마음이 몰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그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속에 그런 경계가 일어나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죽임을 당하고 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화가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거냐? A라는 사람 만나서 그 경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원래는 없다. 아까 까마귀와 까치 소리가 없는 것처럼 내 원래 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대치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화가 많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 진짜가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까마귀 까치 소리나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일어나는 소리나 같은 건데 내가 이것은 없는데 왜 그것은 이렇게 남아있냐, 그것이 이제 무주 습기죠. 근데 그것을 수컵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오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놓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원래 없다는 자리를 잘 못 찾으니까 제가 까마귀 까치를 갖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없다. 그럼 그 없는 자리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찾다가 무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점수문 가운데 하이란 근기가 하는 공부하고 그러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문 정해가 깨치기 전에 공부하는 거다 깨친 후에 다른데, 깨친 후에는 갖다 대조하기는 하나 근본자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대체해서 이 자리를 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깨치기 전에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자리는 못 가고 자꾸 공부를 해서 그게 아니다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도노 후에 수상문정의하고 도노 전에 수상문정의가 다르다는 말씀을 33장 34장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상문 정의에 대해 33, 34장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자오 수제오전 즉 수용공 불망하야 염념훈수나 착착생의하야 미능무예함이 여일물이 여유일물이 애제흉중하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공부하는 거는 깨치기 전에 수상문 정의하고 깨친 후에 수상문 정의에 대한 설명을 계속 그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예,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일이냐 이제 놈자자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조사로도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조사로 해서 어떤 일이냐, 닭기를 깨치기 전에 깨치기 전에 닭금이 있는데 깨치기 전에 닦는데 비록 쓴다, 사용한다 말이죠. 사용 무엇을? 공을 들이는 것을 잊지 않고, 이질망이니까 이질망, 공들 내가 공을 공부를 하는데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닦는데 생각이 훈습하고 닦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잘 닦는다. 이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대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야지. 그러지 않고 혼자 그냥 놔두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옛날의 습관대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습관대로 가지 않고 깨친 것에 대조해서 자꾸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깨치기 전에 했던 것은, 닦는 것은 오전, 깨치기 전에 닦는 공부, 이게 수상문정이죠. 닦는. 깨치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받들은 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들 대조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대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잊어버리지 않고 공을 계속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행동하도록 공을 들이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각이 훈습한다는 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이 떡을 찐다고 하면 그 떡이 찌는데 김이 새지 않고 들어가듯이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다른 데로 마음을 새지 않고 그대로 그 공이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닦아. 생각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닦는 것인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착착, 이건 이제 붙을 착, 입을 착 그러잖아요. 생긴다, 무엇이? 의심이 생겨.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예, 그 법문에 의해서, 스승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산다고 표준 세운 것에 의해서 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놓치지 않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언제? 깨치기 전이니까. 그래서 능이 무에는 이 걸릴, 막을 내. 막힘이 없는 것이, 없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힘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맞는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신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같다. 뭐가 같았냐면 한 물건이 예, 아까 막을 내라고 그랬죠. 가슴 흉자죠. 가슴 흉. 어떠한 한 물건이 내 가슴 속에 있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체하면 이제 이렇게 답답하듯이 자기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한 생각이 이렇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가슴 가운데에 있을지, 한 물건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같을렸죠. 여기서 해석을. 그러니까 같다. 그 이제 우리가 막을래 그 시원하지 않고 항상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의심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어째서 이 생각이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전에 구구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구단, 이제 우리가 다 구구단을 외워봤으니까 구구단을 다 2단에서부터 9단까지 다 외우면 9545가 맞아요. 근데 9단을 못 외워도 7단까지만 외웠으면 이게 45인가? 46인가? 43인가?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다 외웠으면, 다 외웠다는 건 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인데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오전, 오후지 이제 이거 완전히 아는 것은 오후고 깨친 후이고, 깨치기 전에는 구구단을 제가 구단은 잘 못 외워. 그래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확실하지 않은 게. 그래서 깨치기 전에 구구단을 구단을 다 외우기 전에는 내가 그게 문제를 풀리기는 푸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의심이 자꾸 생겨. 우리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이것이 네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낮자가 틀리면 이것이 맞나? 요즘 이제 우리말 겨루기인가 그걸 한번 열으면요. 모르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받침도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는지 이때 이 글자를 쓰는 저 글자 많이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것이 많으면 그것도 완전히 모를 때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도 이렇게 혼자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띄어쓰기를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이 확실하지 않을 때도 의심이 자꾸 생겨. 내가 띄어쓰기 이렇게 장원하는 사람들 보니까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하냐. 그건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띄어쓰기를 확실히 아는 것은 딱 해놓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띄어쓰기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글자가 이 글자를 쓰는지 맞는지 틀렸는지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그런 장애, 그 확신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남아있어.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한 물건이 내 가슴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 깨치기 전은 그래서 깨치기 전과 깨친 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음식을 저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이렇게 붓는 게 맞나? 이렇게 붓는 게 맞나? 간장을 여기다 이만큼 넣는 게 맞나? 소금을 넣는 게 맞나? 그런 것이 다 잘 모르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착착생이 같아.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은 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공을 쓰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는데 깨치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전이라는 얘기죠. 확실히 알기 전에는 글씨를 글자가 이 글자가 맞을까? 받침은 이 글자가 맞을까? 아까 구구단 수학 공부를 하면 5구 45, 9구 45가 맞는지 46인지 47인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이 항상 의심이 생겨. 그래서 속이 시원한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9단을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9호 45가 맞다 그러면 이게 무해가 없죠. 아, 이게 확실하다. 답이 건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제 오후에 공부한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깨치, 4단, 9단을 다 외웠을 때는 의심이 없는 것처럼 진리도 내가 이제 다 안다. 아, 그렇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럼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져서 가슴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모를 때는 그것이 믿음이 그 의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깨끗이가 못해서 가슴 속에 채운 것처럼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상문 정예가 깨치기 전에는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겨.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지만 생겨. 근데 이제 깨친 후에는 이제 그걸 하더라도 수상문 정예를 하더라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로막히고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 수상문정의하고 깨친 후에 수상문정의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착착생이하는 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 우리들이 수학시험 많이 봐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떨 때는 당당하게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지 못하고 풀면 착착생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고 잊지 않고 공을 들여 이것이 이렇게 하는 법이 이렇게 했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냥 영어도 공부하면은 지금도 잘 모르지만 과거 분사인지 현재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 어떤 걸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쓰면서 착착착 쓰는 거예요. 단어도 쓰고. 그것이 나중에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그게 다 엉켜가지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써르기는 썼는데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슴에 남아있어. 이것이 맞을 듯 틀릴지.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듯이 내가 진리를 어떤 의미를 깨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생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증득이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증득 그 공부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병진해라. 왜 병진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면 안 만큼 제가 확실히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없어. 근데 잘 모르면 증득이 스스로 아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의심이 생겨버려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실행이 했다가 안 했다가 이제 그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득은 자기가 아는 만큼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말씀 이론상 그 진리를 배울 때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러면 언어도단 입정처, 왜 언어도단 입정처일까?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선과학을 넘어선 것이 지선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아, 그렇기 때문에 선과학을 넘어서는 게 지선이구나. 또 그 청정한 것, 청정한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을 다 놓은 것이 선악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다 놓는 게 청정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생각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왜 청정한 마음이라 해야 될까? 착한 마음은 왜 안 될까? 악한 마음은 버리지만 착한 마음은 안 되고 착한 것도 놓은 마음이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아, 그래서 이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선과학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또 언어도단 입정처구나.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증거를 해.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증득, 그것 보고 증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증득을 대강 여러 가에 가야만 증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확실하게 믿는 것이 증득이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 이만큼은 내가 그래. 아까 얘기도 이제 구구단을 말씀드렸지만, 2단, 3단, 4단, 5단 확실하게 외우면,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아, 5, 25다. 5, 6, 30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곱해도, 어떻게 나누어도, 그 말은, 그 답은 맞다. 거기까지는 내가 증득을 한 거예요. 근데 6단부터 7단, 9단까지 못 외웠으면 여기는 증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9구단 전체를 증득할 수도 있지만 2단만, 3단만, 4단만 하듯이 공부도 사막병진도, 아, 이래서 했구나. 사리연구는 이랬구나. 작업취사는 이렇구나. 그것을 자기가 아는 만큼 증득해서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은 그만큼은 절대로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공부가 증진이 되고 이렇게 올라쌓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그걸 제일 잘한대요. 나중에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틀려져요. 그래서 그 착착생이 하지 않고, 아, 이거 확실하다는 그 증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종경 부처부 17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 스승님 법을 내는 일이나 후리제자가 법을 받아서 공부하는 거, 그것이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증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심이 바로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전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깨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의심이 생겨요.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의심을 놓고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하면 어느 날은 그냥 그것을 알아져요. 우리가 2단에서 9단까지 다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외웠지만 지금 나이 먹어서 보면, 아, 둘이 되고 둘이 네 배 이렇게 되면 보태는 거다 곱하는 거다고 다른 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곱하기 원리나 나누기 원리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그 원리를 알기 전에는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서도 의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외운 것을 맞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원리도 알아져요. 아, 그래서 9 곱하기 8은 70이구나. 9을 8번 이렇게 하니까 9에다 8을 더하는 거다고 9를 8개를 놓아놓고 보태니까 70이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 가슴에 이렇게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면 거기서 그만큼 하면 그만큼을 자기가 확실을 가지면,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아까 우리 수학은 그런 능력이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이 돼야지만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많이 놀아봐야 돼요. 내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것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안 생기고 이것은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건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 필요가 없고 아까 믿음과 잊지 않고 대조하고 하는 공부 그것이 많이 되면 그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의심이 공부의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 분, 의, 성, 의심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발심을 내고 의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심은 이런 의심이에요. 근데 이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달라요. 네, 불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분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 불신은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죠. 기초가. 기초부터 불신을 해버리면 이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신 믿고 출발했는데 의문이 많이 없으면 대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대각을 저도 못했지만 대각은 안 되는 것이 의문이 있어야 깨치는 거예요. 깨치는 것이 하나 깨치고 둘 깨치고 셋 깨치고 하면서 나중에 크게 깨치는 거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 6년, 7살 때부터 의심하셔가지고 26세인지 5년간 마지막 5년을 큰 정에 들으셨잖아요. 대정에. 네. 대정에 들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의 의심이 있어서 의심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간 것이 이제 대정이죠. 7살 때 의심하시고 하늘 보고 의심하시고 부모님 보고 의심하셨던 거, 인생사를 보고 의심하셨던 것이 그 의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구사고행상, 그 3년 기원상 해가지고 나중에 대정에 들으시면서 5년 동안 대정에 들으시면서 이제 깨치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분심과 의심이 커졌을 때 크게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의심을 해결하면서 가면 나중에 알아지고 알아진 걸 가지고 더 크게 알아가는 길은 그 알아지는 힘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 크게 깨치는 것이 이제 대각이죠. 그래서 이 착착생이하고 가슴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수도인의 그 주머니에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도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홍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보증억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 3, go!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온전한 정신을 흩버리는 데 바빴는가? 흩어진 정신을 모으는 데 바빴는가?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는 데 바빴는가? 어두운 정신을 밝히는 데 바빴는가? 몸과 마음이 죄짓는 데 바빴는가? 복짓는 데 바빴는가?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휴식 같은 공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영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닳고 다를 때까지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배우의 인터뷰 가운데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미 모두에게 넘쳐날 정도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씀씀이가 좀 헤퍼졌으면 좋겠다 말하더군요. 완전하게 공감했습니다. 그게 곧 마음 공부의 과정이죠. 쓰면 쓸수록 더 빛나는 건 어쩌면 마음뿐일지도요. 오늘도 아끼지 말고 마음 헤프게 쓰는 하루 보내봐야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 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21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또 한 제자 여쭙기를 대종사의 법통은 어느 부처님이 본사가 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판이 바뀌는 때이나 서가 세존이 본사가 되시나니라.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문답 풍경은 생생하게 마음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필 쿨터 앙상블의 Take Me Home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신앙은 생활과 법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한 심심이 있는 한 불신과 탐욕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은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싹이 틀 새도 없습니다. 잘 믿고 잘 따르면 바로 그 자리가 낙원세계인 것을 마음이 먼저 알고 신명을 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이론의 진리를 믿고 받들며 실천해서 나와 세상을 진급시키는 신앙 수행의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애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 항마이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애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법의 등급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의 등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지인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2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 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재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3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3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 도,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 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 다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4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요훈품 27장과 45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70일 말씀하시기를 옛 충신은 죽어서 소리되어 독야 청청하리라 하였거니와 우리는 살아서 소리되어 다 함께 청정하며 회상과 세계에 충을 다하자. 72.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란이라. 73. 말씀하시기를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니 빈부 귀천 고락간에 도심이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니라. 제12 공도편 1. 정산종사 전무 출신들에게 훈시하시며 경륜 통우주 시인의 관고금이라 써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경륜은 우주에 통하고 시인이는 고금을 일관하라. 경륜이란 발원이요 계획이니 발원과 계획이 커야만 성공도 클 것이요. 시인이란 신념과 의리니 그 발원을 이루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쉬지 아니하여야 큰 일을 성취하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한 번 전무 출신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시인이를 영원히 지키라.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이 사업을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비평조소할지라도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리라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 3.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이 아무 자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 하여 교중일을 돕는 것만 못하나니 세상 여인들의 수절하는 것도 그 대의를 모르고 억지로 하다가는 극하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있듯이 자각 없는 수도인도 근본 정신에 아무 반성이 없으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옳은 법을 만나고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시 구도일념으로서 낙도를 나며 닥쳐오는 순역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안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에 꽃다운 전무 출신이 되리라. 4.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의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의 이차도는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시었으니 공중을 위하여는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 만하나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 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하여는 벼슬을 맡았던

추진한다면 이 회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니 그대들도 한 번 정당한 도에 입각하였거든 어떠한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이해와 고락과 생사를 불구하고 끝끝내 굴하지 아니할 대의를 세우며 한 번 동지로서 동고동락을 맹세하고 정의로서 사귀었거든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든지 그 지키는 바 신을 길이 변하지 말며 한 번 이 사업을 성취하기로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수용은 늘 검소히 하여 영원한 세상에 이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71장에서 73장, 이어서 공도편 1장에서 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17장 공덕탑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 대산종사 세 가지 바쁜 공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공인 것을 깨달아 마음의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를 바삐 할 것이요. 둘째, 천하의 제일 귀한 이 생명이 호흡 한번 하는 사이에 있는 줄 알아서 무량수를 발견하여 생사해탈 공부를 바삐 할 것이요. 셋째, 현실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내가 지어받는 줄 알아서 앞으로 잘 짓는 공부를 바삐 할 것이니라. 5. 대산종사 12인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3세 모든 생명에 윤회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직업도 천종만종이요 사는 것도 천차만별이나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해탈의 세계니라. 집착의 세계는 탐진치의 지배하에서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고 순이라고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며 내일은 어찌 될지언정 오늘만 좋게 하려는 죄 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요. 해탈의 세계는 개정개의 지배하에서 정신을 차려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어두워진 정신을 밝히며 오늘은 괴로우나 내일을 위해서 복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니라.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생을 허덕이다가 죽게 된 사람은 죽는 찰나에 어두운 무명 하나가 빠져나와서 갈 길을 모르고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새 몸을 받게 될 때는 무명인지라.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이고 우마육축은 화려한 사람으로 보여 마침내 음욕을 타고 아무렇게나 수태되느니라. 또 그 태어난 대로 태중에서 얼마를 지내면 정신과 육신이 나타나고 또 얼마 뒤에는 육군이 제대로 갖추어지며 다시 얼마가 지난 뒤에는 태중에서 나와 이 천지대기를 접촉하게 되고 접촉한 뒤에는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이게 되고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인 뒤에는 차차 증예심이 나게 되고 증예심이 일어난 뒤에는 취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취사하려는 마음이 생긴 뒤에는 좋은 것은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겨서 일생 동안 그 욕심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늙고 죽고 또 낳게 되어 그 무명의 업식 하나가 무량세계 무량겁을 12인연을 따라 굴러다니게 되느니라. 그러나 개정해가 주장하는 불보살 세계에서는 일생 동안 마음을 챙기고 삶으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것은 낮과 같고 죽는 것은 밤과 같아서 밤이 설사 어둡다 하더라도 전등이나 불을 가지면 낮과 같지는 못하나 무엇에 걸리고 고랑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이 밝은 마음 덩어리 하나가 홀로 드러나 몸을 받게 될 때는 음욕으로 들지 아니하고 빈집을 잡아 들어가듯 부모에게 의탁하여 영식이 입퇴되고 또 순서를 따라서 세상에 나타나 법 있게 살다가 법 있게 죽으면 또 법 있게 나게 되느니라. 이처럼 밝은 영식 하나가 무량세계 무량겁을
자유자재하게 12년을 굴리고 다니게 될 것이니 이러한 불보살 세계의 재미는 어떠하며 12년에 끌려다니는 중생 세계의 고해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12년을 설하셨나니 과거, 현재, 미래에 자주력을 얻지 못한 일체 동포는 다음 법문으로 해탈의 길을 얻기 바라노라. 마음을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마음이 어두우면 12년에 끌려 다니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만 좋다, 원불교 것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죠. 제대로 원불교의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와 비교했는가만요? 동양 전통 종교인 유불선 삼교와 비교했죠.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냈죠. 교육품 1장에서요 우리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비교고찰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성애는 어떤 분인가 하면 비교의 명수예요. 비교를 잘 하셔요. 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칼럼 보내준 사람이 지금 또 칼럼을 하나 지금 보냈는데요. 아, 제가요 이제 참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첨단을 달리는 그 이제 지금 그 회사거든요. 이제 했는데 음성인식을 합니다. 음성인식. 음성인식을 해요. 지금요 AI가 음성인식 다 하죠. 이제 AI에다가 어떤 음성을 정보를 AI에다 제공해 주면요 제공해 준 그 일을 그대로 졸졸졸졸 다 하잖아요. 지금 저 AI가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음성인식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영어예요. 영어를 음성인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그러면은 이제 딱 아메리카가 딱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인식을 시킨 음성이 거리 뭔 거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 말 할 것인가 아시니까 안 그래요. 한글이에요. 두 번째 음성인식을 시도한 것이 한글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두 번째 음성인식을 한글로 시켰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한글 대단합니다. 자, 지금요 제가 할 말 많은데요. 앞으로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2040년에 주도하는 국가를 네 개를 들었더라니까요. 이 경제 잡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요.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첫째는 독일,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터키,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난 S만 나와가지고 K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닌가 했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 내용에 보면 왜 그런 게 다들은 미국과 독일은 자기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터키와 한국이 왜 들어갔냐 하니까 그 다음 후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이제 경제 이제 외교 잡지에서요. 그 다음 내용이 실었는데 그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네 가지를 딱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은요. 세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포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700만 명. 700만 명. 우리 지금 한국 인구 얼마입니까? 5천만 아닙니까? 자, 4,500? 자, 5천만.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700만 명이 뭔가 하면 세계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이산성 세계제 1위, 이산성. 아, 이게. 이산 떠날리 산은 흩어질 산, 서로 흩어져서 세계제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뭉치죠? 뭉칩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 선타원님하고 이 세 양반은요 잘 뭉치더라고. 어째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가? 잘 뭉치대. 그게 참. 좋습니다. 잘 뭉치는 거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흩어지는 성질이 세계제 1위에요. 근데, 어느 분 보면 7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산대. 그러면은 7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700만 명을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면은 세계적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파워가 생긴대요. 이게 말이죠. 뭔가 하면 한국이 발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멋지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로 이 700만 명을 다 연합하는 것이
뭐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무 수단 없이 말이죠. 연결이 됩니까?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한글.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한글은요. 이 빠른 속도를 가진 한글이 말입니다. 매개체가 돼가지고 700만 명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한국을 지지하는 파워로 형성돼서 한국이 발전한다. 흩어지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도 그냥 현상적으로만 흩어져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안으로는 말이죠. 연결돼야 돼요. 연합. 제가 연합의 중요성 얘기했죠. 연합.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 이제 교육품 1장에서요. 지금 원불교의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과거 선천시대의 유불선 상교와 비교해갖고 본질을 드러냈죠. 자, 비교해갖고 본질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 그 주셨는데, 그 구걸요. 그 이제 구걸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또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갔는데요. 그 지금 저를 카톡 보내주는 분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어떤 내용을 이제 보냈는가 하면요. 왕이,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이제 그 시나리오처럼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왕이 뭔가 하면요. 화가들, 궁중에 있는데 화가들이 있잖아요. 화가들을, 궁중에 화가들을 왕이 딱 모아놓고 왕이 어떻게 이제 그 화가들에게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달리는 말발굽 속에, 말발굽 밑에 깔려있는 꽃의 향기를 거려라. 거려 바쳐라. 여러분들, 쉽습니까? 발 밑에 깔려있는 꽃. 그 꽃만이 아니라 꽃을 거리면 되는데, 그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를 거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궁중의 화가들이 말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려? 꽃을 그리도 안 되거든요. 꽃의 향기를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말바꿈 밑에 깔려 있는 꽃이요. 쉽겠습니까? 근데 어느 젊은 화가가 그 명을 딱 받고는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뭔가면요. 말이 막 달려가요. 이게 이제 망이 달려가는 말을 하나 그려놓고 그 말바꿈 밑에서 이렇게 선을 몇 개를 쭉 거세요. 거서갖고 그 선을 따라가는 나비를 두 개를 그렸어요. 나비. 그래갖고는 전하 이것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딱 보니까는 꽃은 안 그리고 나비라고 하는 따라가는 그 나비를 통해 갖고 향내를 표현했죠. 참 적실하게 잘 표현했다. 저 화가에게 황금 천냥을 하사해라. 그게 이제 이 사람 홍자 맞았죠. 다 이렇게 돼.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니까는요. 전국에 있는 화가들이 이제 궁중에 그냥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모여갖고는 있는데 또 왕이 이제 그 화가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산 속에 숨어있는 절, 사찰을 그려 올리라. 산 속에 숨어있는 사찰을 그려 올리라. 이 지금 이제 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또 화가들이 전부 산 속에 숨어있는 절, 사찰. 이거 지금 막이 나잖아요. 그 막이 나니까 웅성웅성하고 또 그랬는데. 막 희미하게 이제 절, 사찰을 거리갖고 이제 올리고 뭐 했는데 다 인간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화가 하나가 딱 그림을 그렸는데, 전하, 이 그림입니다.
하고 이제 그걸 딱 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을 딱 그려놓고 우물을 하나 파놓고 그 우물에서 스님이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양 앞에 뒤에 통을 하나씩 이제 그 달잖아요. 해갖고 물을 길러가지고 그 스님이 그걸 가운데 딱 메고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전하 이것이 숨어있는 사찰의 모습입니다 하고 올렸어요. 올리니까는 왕이 딱 보니까 와, 저 화가에게 황금 5,000냥을 하사해라. 그림 하나 그려갖고 5,000냥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 뭔가 하면요, 비교 고찰 또는 상징을 잘했다 이 말이죠. 상징 아닙니까? 상징. 자, 우리 원불교는 이런 쌍은 뭡니까? 상징의 표현이고 상징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교의품 1장에 말이죠, 우주 만유 모든 종교들을 말이죠, 일어나 했다. 일원화. 일어나 했다. 이 일어나가 바로 뭔가 하면요, 상징의 천연적 모습 아닙니까? 우리 원불교의 가장 상징의 가장 주체와 전통적 모습이 뭔가 하면요, 일원상이에요. 이 일원상이 뭔가 하면요, 상징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일원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주 만유를 다 표현했죠. 우주 만유만 다 표현했습니까?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 교리, 교법, 이념, 이것을 말이죠, 비교 고찰을 통해 갖고 상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의품 1장의 대의는 모든 종교의 교법의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일원상의 진리예요. 아까 말이죠, 그 지금 화가들이 그린 거 그게 뭔가 하면 상징이죠. 이런 모습은 부분적인 상징이에요. 부분적인 상징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적인 상징도 말이죠, 돈 1,000냥, 500냥을 상금으로 받았잖아요. 5,000냥을 상금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말이죠, 초월해 버렸거든요. 우리 대종사님께 돈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 상금을 얼마 드려야겠느냐고요. 그 일어나가 말입니다, 일어나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일어나의 내용을 이 교회품에서 등하면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다 지금 뒤에 말씀하시죠? 교회품 1장이에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영과 육을 상전하고, 이와 사를 병행하고. 자, 이사병행. 아이고, 시간 다 돼. 지금요, 옥타원님. 절집에 가면 2판, 4판이죠. 2판, 4판이 뭡니까? 2판, 4판. 난리 났어요. 2판, 4판이 갈려가지고, 원불교는 2판입니까? 4판입니까? 2판, 4판. 가르면은 안 돼요. 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리, 2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참. 그러니까 과거 선천시대의 종교들은요 이렇게 갈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 뭔가 하면 2판 4판을 종합해야 돼요. 통합해야 돼요. 이런 종교를 교의품 1장에서 나는 원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밝히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이 교의품 1장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명심하면서 그런 종교로 지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 교단으로 앞으로 발전하도록 다 같이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시청자로부터 법인 문답 건의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 처음 질문이네요.
1: 네, 첫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의 질의 문답을 마치고 다음 들어가기로 하고.
2: 그런 질문이 좀 많이 해야 되고
1: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탁혜성 교도라는 분이 상사원에 근무하는 교우인 것 같아요. 공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 교우가 아침 좌선을 끝난 후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교무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교우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에 그 교우가 쉬고 있으니 교우님께서 그제서야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는 피곤하여 힘들다며 일하기가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교우님께서 그 교우에게 너는 공심이 없구나. 새벽에 개인 공부는 할 줄 알면서 일할 시간이 없다니 하시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랬어요?
1: 공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 공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 공심은 문자 그대로 자아를 초월하는 말이죠.
1: 아, 자아를 초월하는.
2: 자아를 네. 초월해서 그 심경이 무아의 심경.
1: 네.
2: 그 속마음. 속마음 심경이 무아의 심경이더라.
1: 아.
2: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공심의 표정인 것 같아요.
1: 전체를 위해서, 네.
2: 옛날에 그 종교인 협의회를 했는데,
1: 네.
2: 근데 숭산 박광전 종사님이 대학전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1: 네.
2: 주제 강의를.
1: 네.
2: 그때 강의 주제가 무아본공이었어요.
1: 아, 네, 네, 네.
2: 저도 방청객에서 참관을 했는데 그때 천도교 대표 되시는 분이 질문사항이 있다고.
1: 아.
2: 무아본공이라 한다면 종교는 자아를 완성하지 않은 것인데.
1: 아.
2: 무아라고 하셨으니.
1: 네.
2: 그 어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씀이죠? 그럴싸한 질문이었어요. 승산 중사님께서 바로 즉답을, 그 무아는 대아입니다.
1: 아.
2: 대아, 큰 나.
1: 네.
2: 무아는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1: 네.
2: 큰 나의 뜻이요. 진아. 참된 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1: 아,
2: 딱 알아듣더만.
1: 아, 네네네.
2: 불교 삼법인에도 제법무아가 있어요.
1: 네.
2: 제법무아. 자아를 초월한 그 무아의 심경으로 전체를 위하는 생각과 행동, 그걸 공심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1: 네.
2: 근데 오늘 질문은 조금 그 로맨틱하다 할까? 아주 재치 있는 질문이에요.
1: 네, 그 본인의 공부와
2: 아주 그 예, 상당히 예, 네. 깊이 생각해 본 질문이에요.
1: 네, 네.
2: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인을 교화하고자 하는 공심의 발로에서 온 건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세계인을 교화하고자 하는 공심의 발로에서 중국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는 공심이 없다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중국어 공부도 공심으로 한 건데 왜 공심이 없다고 꾸중을 하실까? 그 의단이 속마음에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그 글 내용을 들어보니까.
1: 네네.
2: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우님 입장에서는 꼭 그럴싸해요. 뭐, 교무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1: 네.
2: 왜냐하면은, 오전에 공부하기가 피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공부한 후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일을 시키니까 이제 부담스러웠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형편이 그럴싸하고 또 지도하시는 교무님 입장에서도 그럴싸하고 그래서 좀 아, 그 난해한 문제가 거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질의문답에 법의문답에 낸 것 같아요. 문제를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 예.
2: 그 두 사람 다 옳다 말이죠. 근데 교무님이 그 전에 그 공부할 때는 좀 배려해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쉬고 있으니까 이 일을 좀 도와달라 했을 때
1: 네.
2: 그때 네 그래야 오라요.
1: 네.
2: 아이고 돼야도 못하겠어요. 그거는 지도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역시 공심이에요.
1: 그런가
2: 자타 간의 공심은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대중사님께서는 네 생명을 바쳐라 그래.
1: 공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2: 너 생명을 바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1: 네.
2: 공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지도자가 말씀을 할 때에는 지도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순명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1: 네.
2: 그게 공이지. 만약에 내 사유를 들어서 그 다리 생각을 한다는 것은
1: 네.
2: 허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1: 네.
2: 그러니까는
1: 가래가 많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2: 그러죠. 사체로 봐서는
1: 네, 네, 네.
2: 사체로 봐서는 선우가 있어요.
1: 네.
2: 본말이 있고 그러니까 교무님 이렇게 지도하실 때에는 네, 네 하고 순응했다가
1: 네.
2: 능, 정,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교무님 제 사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럴지언정
1: 네.
2: 첫 대답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심의 표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2: 예, 예.
1: 더 이상 뭐
2: 그러죠.
1: 부축해 주시는 말씀은
2: 그러니까 말은 참 쉬워요.
1: 네, 네.
2: 말은 쉬운데 공심은 공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개인의 입장과 공인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 태어났거든요.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우선이죠.
1: 네.
2: 우선이에요. 개인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항상 표준을 공을 위선한다는 표준을 두고 살아야지 그래야 수도자이지 개인 입장을 먼저 상황에 의해서 내세운다 하는 것은 그건 수도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옳지 못하다.
1: 네.
2: 그런 생각을 뭐, 갖습니다.
1: 교황이 지금 공심을 말씀하시니까 빈공영사다.
2: 아, 그건 아주
1: 그 말씀이 계신데 그것도 조금 가리를 좀 내주시죠.
2: 빈공영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2: 공사를 하다 보면은
1: 네.
2: 왜냐하면 순수하게 공인의 입장만 서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입장도 살피면서 공인의 입장도 활동하면서 그런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생활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거기에 그 용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빈공영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빈공영사지 개인적인 일과 공사를 함께 한다, 병행한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혐오적으로, 그거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할 때, 빈공영사, 그러고, 또, 빈공영사라고 말은 좀 죄악시하는 말이에요.
1: 아, 네, 네.
2: 죄악시하는 말이에요.
1: 네, 네.
2: 공을 빙자해서, 개인 것을 영업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이득을 취한다.
1: 네네네.
2: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러려고 하겠어요?
1: 네네.
2: 개인 사정이 그러니까 좀 그런 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1: 그래서
2: 양해를 해야 되고 그러고 저거 물타듯이 그냥 딱 가리를 타면요.
1: 네.
2: 세상을 못 살아요. 겸비해야지요.
1: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근무할 때 아들이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동사무소 왜 근무를 하고
2: 예.
1: 아버지가 뭐 가족관계 뭐 증명서를 좀 떼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 길이 좀 길게 섰는데 거기 서가지고 뛰어왔다. 야, 너 오늘 가서 이거 좀 뛰어와라가 아니라.
2: 아니고. 어.
1: 아들 사일대로 출근하고, 아버지는 그 서류를 들고, 그 긴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그걸 뛰어왔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독일에 가서
2: 그런가요?
1: 들은 적이 좀 있습니다.
2: 독일 사람이구만, 독일 사람이.
1: 서양 사람들은 그 공사 관계가 좀 동양인들보다 더 이렇게 좀 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2: 질서를 지키고.
1: 네, 동양은 그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참 이제 거기서 문제 발생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 그럴 수 있죠.
1: 네네. 그래서
2: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네.
2: 공과 사를 구별하는.
1: 네. 네. 아무튼 오늘 공심 얘기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2: 오늘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1: 네네.
2: 또 앞으로도 일반 교도층에서
1: 네.
2: 그런 좋은 질문권이 있으면
1: 네네네.
2: 뭐 서슴없이 네.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얼마든지 질문해주시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솔성 여론.
2: 예.
1: 지난 시간에 5조까지 마치고 오늘은 제6조 한편의 착하지 말 것이오. 오늘 지금 오늘 책일 시간입니다. 한편의 착하지 말 것이오. 어떻게 하면 좋은 법문이 계실까요?
2: 본래 이 세상 판도가
1: 네.
2: 조판될 때부터
1: 네.
2: 음과 양의 원리로 조판되었거든요.
1: 네, 음양.
2: 상대성 원리로 조판되어 있어요.
1: 예.
2: 그래서 항상 그 한편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음과 양 이전에 태극이잖아요.
1: 네.
2: 또 태극 이전에 무극이고.
1: 네, 네.
2: 그런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중간자를 잘 잡아서
1: 네.
2: 생각하고 취사하는 이런 그 취사를 해야
1: 네.
2: 세상이 평화롭고 자리이타가 되고 그런 도의적인 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그러신 거거든요. 우선 한편에 착하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부터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고
1: 네.
2: 취사도 안 되고 사막이 무너지는 것이죠. 한편에 착하면
1: 특히 작업처사 더 문제가 있죠.
2: 아 그렇죠.
1: 네네.
2: 그 불가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1: 아 네.
2: 용수보살이라고 중인도의 네. 스님이었는데 아주 총명한 스님이었어요.
1: 네네.
2: 그래서 불교에 입문하기 전부터 신통을 했어요. 아 그렇게 총명한 분이었어요, 용수가.
1: 집에서 뭘 깨치고 가고.
2: 그러니까 입문하기 전부터 신통을 했는데 그걸 둔신술이었어요.
1: 아.
2: 몸을 감추고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종교에 입문해서 종교 교법을 외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주문, 주술을 외운 것이죠.
1: 네.
2: 그 이제 둔신술을 배워가지고 친구끼리 또 그런 친구가 셋이나 있었대요. 이 얘기니까.
1: 네.
2: 이 얘기로 알아들으세요. 좀 허황한 얘기도 같고
1: 네네.
2: 전해져 오는 얘기는 사실이니까 그 용수가 젊었을 때 궁중에 둔신술로 들어갔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궁녀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잉태를 하게 했어.
1: 아이고.
2: 그러니까 중재를 보면 것이지요. 그러니 잉태만 안 했어도 괜찮을 텐데 잉태를 하니까 왕궁가에 큰 일이죠.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 둔신술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그럼 모래를 깔아라. 국내 전체에. 그러면 그 녀석이 나갈 때 발자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모래를 싹 깔았다. 그래서 이제 몸은 안 보이는데 발자국은 나가거든? 발자국을 보고 칼질을 하고 잡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네.
2: 웃지 못할 얘기인데. 근데 그때 두 사람 친구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1: 아하.
2: 용수만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웃음의 소리예요.
1: 예, 네, 네.
2: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없는 기도 오는데 그런 그 영특하고 주문에 능숙했던 종교성이 있는 그런 용수가 불문에 입문했어요. 크게 참여해갖고 아 이게 내가 큰 대죄를 지은 거다 하고 그때부터 불문에 입문해가지고 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도력을 얻었어요. 용수가.
1: 네.
2: 그래가지고 후인들이 용수를 부처님 후인이다 이렇게 할 만큼 족적을 남겼죠.
1: 높은 도력도 얻으시고.
2: 네. 네, 도력을 네. 얻었고 또 그 중도철학,
1: 네.
2: 불교 중도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네. 용수였어요. 용수였어. 그런 그 중도를 완성시킨 용수가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서 몸을 안 보이게 하고
1: 네.
2: 몸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1: 네.
2: 안 보이게 하면서 그 대신 광명을 이렇게 막 보이게 광명만 보이게 했어.
1: 네.
2: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가에 들어와 능력을 얻은 것이죠. 그런 광명을 발현시키는 능력은 상당한 높은 수준이죠.
1: 그렇겠죠. 네네.
2: 그러면서 말씀만 있어. 말씀만.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신현 원월상 몸으로는 둥근 원을 표상하고
1: 네.
2: 이표 재불체 표상은 부처님의 체성을 표상했도다.
1: 예.
2: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 했어.
1: 예.
2: 몸은 안 보이면서도
1: 네, 네.
2: 그것이 이제 불교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1: 네.
2: 본래 체성 자리에는 본래 중이죠.
1: 네.
2: 중이에요. 아무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를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1: 네, 네.
2: 이게 그 도를 이루었을 때 광명은 그 중도적인 정신에서 발현되는 광명이에요.
1: 네.
2: 근데 불교에서는 그 중도 사상이 부처님 당대부터 있었지만은
1: 네.
2: 용수대에 와서 철학화되고
1: 예.
2: 정립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1: 그런데
2: 네, 네, 네. 그 불교는 그 후로 중도사상이 퍽 유행이 되고 그때부터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기관이 되었지요.
1: 네.
2: 중도행을 하면 된다.
1: 네, 네, 네,
2: 너무나
1: 네.
2: 치우치게 소승처럼 개행에
1: 예.
2: 치우친다든지
1: 네.
2: 이게 수양에 치우친다든지
1: 네,
2: 이렇게
1: 네.
2: 치우치는 행을 하지 말고
1: 네.
2: 두루 중도를 행하는 그런 수행을 하라.
1: 네.
2: 이런 그 중도사상, 대승불교사상이 편만하게 되었었는데, 유교에서는 중용에 중도론에
1: 네.
2: 나왔죠.
1: 네.
2: 중자는 불편불이하고,
1: 네.
2: 무과불급한
1: 거예요. 네.
2: 그것이 중용이다.
1: 네, 네.
2: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불편불이하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과불급 과하거나 불급하지 아니한 거 그것이 중도라 그렇게 유가에서는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이
1: 네.
2: 지금까지 아주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져 오고 있죠.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그렇게
1: 네.
2: 원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1: 네.
2: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중도 사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만구족 지공무사
1: 네.
2: 거기에 표준을 쓰죠.
1: 예.
2: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1: 예.
2: 원만구족 지공무사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응? 학문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1: 네.
2: 생활하는 보통 사람도 누구나
1: 예. 네.
2: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라 이것이 중도죠.
1: 네네네. 네, 네.
2: 다 받아들이다. 싫다 좋다가 없어.
1: 예.
2: 다 받아들이고 원만부족
1: 네.
2: 받아들여. 그러나 너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지공무사하게 하라. 착히 공변되고 사과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1: 네, 네.
2: 매우 어려운 종교사상이지만 은 가장 원만한
1: 예.
2: 가장 출중한 그런 그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 싶어요. 네. 원망 부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이건 네. 우리 원불교인의 전체 종교인의 최고 표준일 거예요.
1: 네, 네. 그런데 한편에 책까지 말 것이오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도 되지만 좌우를 아우르는 것이 중이다. 그런 말씀도 그렇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대종사님께서는 사막 정진수양 사령 작업주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편수는 안 된다. 사막이 아울러져야지 절대적으로 편수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부총 말씀이 계속 계세요. 대중경에 보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만 구족이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을 베이스에다 깔고 한편에 착하지 아니한 수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2: 그러니까 원망구족이라는 말씀은 폭해양족
1: 네.
2: 지혜와 복락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원망에게 네, 네, 네. 그러하니 지혜를 닦는 면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1: 네.
2: 복업을 닦는 면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1: 그렇죠, 네.
2: 양자를 병용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1: 네, 네, 네.
2: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1: 네.
2: 우선 사막에서 그 준사상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 수양이 좋다 해서 보통 생각할 때 아 수양하지 않으면 안 돼. 연구 그건 건지야 마른 지식이지 수양을 해야 돼 이런 주장이 많아요. 또 나이가 들을수록 그래요.
1: 수양이 먼저다고
2: 그런 생각을 가져요.
1: 이야기하는 분들이 덜 있죠. 많지는 않지만.
2: 그런데 수양을 하지 아니하면 영부가 되지 아니하고 영부가 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취사가 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1: 취사가 되지 아니하면 수양도 안 되고.
2: 안 되고 네. 그런 거예요.
1: 네네.
2: 서로 비추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수양, 영부, 취사가 실은 둘이 아니에요. 수양, 영부, 취사가 일원상이거든요.
1: 네.
2: 일원상 하나 아닙니까? 본래 둘이 아닌데 정신적인 성질상, 정신의 성질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본 것 뿐이지
1: 네.
2: 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네. 수행자의 닦음을 위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 뿐인데 수행자들이 이게 딱 해결해서 어떤 사람은요. 네. 교학과 다닐 때 교학과 공부도 않고 묘동에 가서 수행만 하는 그런 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가 봐도 눈에 그냥 거칠어 보였지만은.
1: 아니, 저희 때도. 한 번에 한 방에 하겠다고 눈만 감고 있었던 사람이 덜어 좀 있었습니다.
2: 있었죠. 네, 네. 병진, 지금 우리가 사막 병진, 이사 병행, 물질 정신 병행, 이렇게 다 병진사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1: 네, 영역상전.
2: 영역상. 네. 그것이 원만이거든요.
1: 네, 네.
2: 원만이에요. 이 사상이 참 위대한 사상이에요.
1: 예, 예.
2: 그 종전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시피 했죠.
1: 대종사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시면 저쪽도 이렇게 다 감싸서 말씀이 되셨지.
2: 그렇지.
1: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딱
2: 그렇죠.
1: 가신 그런.
2: 그랬어요. 네.
1: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다 영역상전. 이렇게 보신가 다 이렇게 아울러지는 그런
2: 그랬어요.
1: 그 원만 구족한 그런 교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입장에서

0: 하나가 있었습니다.
1: 음흠.
0: 혹시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해서 터뜨리면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름같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1: 주사님이 그렇게 해보지 한번.
0: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위장에 말씀하신 그 시사일관 창청중 그 창공에 떠 있는 해를 향해서 화살을 탁 쏘니까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기열 오운 강신요. 탁 명중이 돼가지고 오색 구름이 내려와서 내 몸을 감쌌더라. 아니 그 불꽃을 쏘아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빛을 좀 찾아가지고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창청 중에 정확히 그 화살을 꽂아서 오색 구름을 받아내리는 그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예,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네, 오늘은 제7조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에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사할 것이오 라고 한 7조가 문장이 두 문장 같아요. 앞에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가 한 테마 끝나고 탐한 욕심에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그래서 이것을 겹쳐서 하면 좀 법문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모든 사물을 접목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오. 앞부분부터 그 인사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2: 그랬어요? 내가 저 동생들하고 저기 서천 넘어서 바람 쐬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노점상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좌파를 늘어놓고 파는데 거기 불상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후광을 있는 불상이에요. 조그마한. 내가 이제 불상 모집을 해요. 네. 불상 모집을 해서. 불교 유품은 내가 관광을 나갈 때도 그런 거 있으면은 딱 사고 수집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 불상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예.
2: 그런데 불상을 딱 들고 살 의사를 보이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좀 비싸.
1: 그래서 그건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인식한 겁니다.
2: 그래서 좀 감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놓으세요 그래요.
1: 아이고.
2: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맞아. 부처님을 사면서 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 상설이 그 정도로 돼야 하는데.
2: 그 사람도 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주고 산 일이 있었어요. 불상을 보고도 감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나듯이 사물을 볼 때 공경심 안 나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사물로 보죠. 사물로 봐.
1: 네, 어렵습니다.
2: 돌멩이 하나도 공경심을 놓지 말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항차 사람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게 대한다면 참 범상한 일이 일어날 뿐이지 불사는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경심을 놓지 말라. 처처불상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꼭 절에 가서 부처님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모든 평상적인 짐승과 미물과 동물, 식물과 유정, 무정이 다 공경심으로 되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냥 평상심으로 되어지지 네. 공경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이 안으로 차신미타 일원상 부처님.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평소에 늘 염송하면서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공경심이 저절로 나지요.
1: 네.
2: 저절로 나요. 근데 그 모시는 마음을 자기가 자기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 소멸되거나 네. 좀 잠시 쉬었을 때 그때 밖으로 향해서 공경심이 그냥 쉬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밖으로 사물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라는 말씀은 먼저 너 자신의 부처님 신불
1: 네.
2: 일원상 부처님을 여의지 말라 그런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래야 부처님의 해명을 입고 네. 부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1: 네, 네, 네. 그 스님들께서 선화를 그리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2: 있지요.
1: 선화를 그리는 분들이 깊은 경지에 간 스님 한 분이 출가자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고 다 선화가 아니다.
2: 스님이 그랬어?
1: 네. 선의 맛을 알아야 선의 맛을 알아야 거기서 깊은 맛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선화지. 말하자면 그 얘기를 자꾸 듣고 느끼는 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인사님 말씀 중에 내가 뭔가 사물을 보는 인식의 문제가 달라져야지. 공경심이 나오고 부처와 같이 보지.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공경심이라고 보는 게 날 수가 없죠.
2: 그러죠.
1: 그러니까 공경심으로 보려면 내가 갖춰줘야죠.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누에는 뽕을 먹는다. 뽕을 먹으면 무명실이 나온다. 소가 뽕을 먹는다 해서 무명실이 나오냐? 그러면 한결같이 공경심을 놓지 아니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2: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1: 네.
2: 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1: 네.
2: 그것이 선명한 사람.
1: 네.
2: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왜 사는가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1: 우리가 말하자면 소원이겠죠.
2: 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1: 네.
2: 왜 사는가.
1: 예.
2: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1: 네.
2: 사는가 하는.
1: 네.
2: 서원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나요.
1: 예.
2: 사물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회복이 안 나온다는 걸 분명하죠.
1: 네. 권능이 저쪽편에 있으니까.
2: 예. 네네. 아무리 민물곤충이라도.
1: 네. 권능이 거기 있으니까.
2: 아, 네네. 그렇죠. 꼭 스승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1: 네네네.
2: 모든 사물을 공경할 줄 알아야 거기서 회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항상 공경심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1: 아, 네.
2: 자기를 낮추고.
1: 네, 네.
2: 그래야 상이 사라지지요. 자기를 낮춰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지요.
1: 그 수행자의 첫 번째 덕목 같기도 합니다.
2: 예, 그러니까요. 첫째는 자기가 모르는 줄을 몰라요.
1: 네.
2: 자기가 무엇인가 다 능한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2: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견주고 비교해요.
1: 네, 네.
2: 비교하고 자기가 승자 개념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1: 네.
2: 그런 입장에서 산다면, 자기가 무엇인가 구하는 입장에서 산다면 도도하거나 그러들 못하지요.
1: 네, 네, 네.
2: 공손하지요, 항상.
1: 네, 네.
2: 구하는 사람은 공손해요. 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공심으로 대해요, 만물을.
1: 네.
2: 그런 수행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7조에서 또 특이할 만한 게,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물이라고 했거든요.
2: 그렇죠.
1: 그게 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물.
2: 우리가 길을 갈 때,
1: 네.
2: 아주 보일락 말락 하는 곤충이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1: 네. 네.
2: 그럴 때 신경. 아이고, 저런 것이 다 살았네. 그래서 발을 잘 조심스럽게 옮기지 않아요?
1: 네.
2: 그런 신경. 일도, 물건도, 그 대타 관계를 그렇게 공경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파리 잡듯이 그냥 뚝딱뚝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1: 그 파리도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할 때 파리 한 마리 돌아버리면.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2: 사고를
1: 갔다 오면 차 한 대 날려갈 수가 있습니다.
2: 그러죠.
1: 아무튼 모든 사물을 처방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사자가 제일 무서운 것이니까 대사님께서 앞세웠는데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오.
2: 사자가 제일 무서운 거 보죠? 사자를 총살로 안 잡고 생포로 올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1: 생포도?
2: 생포. 네. 사자를 생포해.
1: 모르겠습니다.
2: 철사 그물로 잡아요.
1: 아.
2: 철사 그물로. 그래가지고 덫을 만들거든요. 덫.
1: 안 보이게.
2: 지가 덫을 딱 물어야.
1: 모르게. 네.
2: 그래서 사자를 잡아요. 사자 같은 살아온 짐승도 덫에 걸려들지 않아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물건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이 제일 무섭지요.
1: 사람에 대한 탐욕이 하여튼 사단에 다 나.
2: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탐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박살나죠.
1: 사단이랍니다. 네네.
2: 그러면 사물에 대한 탐욕, 일에 대한 탐욕.
1: 네.
2: 일에 대한 탐욕도 큰 문제예요.
1: 네네.
2: 모든 것이 중도를 벗어나서, 자기 분수를 벗어나서, 자기 구하는 목적의식에서 벗어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심이거든요.
1: 네.
2: 그건 반드시 재앙이 따라요.
1: 네, 네, 네.
2: 재앙이 따라. 그걸 주의하라는 말씀 같아요. 구하지 않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1: 네.
2: 구하는 것은 중도에 맞게 구하면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1: 네.
2: 그런데 중도에 맞지 않게 과하게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탐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 탐욕이 되면 그건 사자와 같이 사자 왜 무서워요? 내 생명을 잡아가 버려요.
1: 순식간에 그냥.
2: 나는 지가 먹어버려요.
1: 네.
2: 그 뜻이, 이 내가 탐욕한 그것이 나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탐욕한 사람, 내가 탐욕한 물건, 내가 탐욕한 일이.
1: 먹히는 거지.
2: 나를 먹어버린다.
1: 네, 네.
2: 먹어버린다.
1: 비참한 거거든요.
2: 그 이런 말을 할 때 수긍이 되나요?
1: 네.
2: 수긍이 안 되잖아요. 뭔 사람을 먹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먹혀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일이죠.
1: 탐한 욕심이라는 게 참.
2: 그러죠.
1: 수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2: 아, 그러죠. 그냥 수행을 작파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1: 일생을 그르칠 수도 있고. 예. 탐한 욕심에.
2: 예. 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
1: 예.
2: 소유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모래 하나도 네 소유라는 관념을 갖지 말라. 제 방에 들어오면요. 방이, 뭐, 올라온 방 다 알잖아요. 좁지 않아요. 좁으니까 물건을 들여놓는데 노인 되면요. 눈에 안 보이면 다 잊어버려요.
1: 뭘 잘 두면 잊어버리더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놔둬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방에 가득 찬 것 같아요, 물건이.
1: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네. 잊어버리고.
2: 그러면.
1: 방 이제 먹죠.
2: 내가 생각할 때.
1: 방한테 먹히죠, 이제.
2: 손님이 와서 내 방에 와갖고, 방에 가득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참 우세스러운 거냐, 뭐냐.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은 곳에 물건을 잘 놓으면, 시장으로 사러 간다니까요. 그럴 때 말이죠. 수행자로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무서요. 내 눈앞에 만물이 가득하나 하나도 내 소유 것이 아니다. 그런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신이 반역 빈약하면 그건 안 될 말이죠. 천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런 쌍은 하늘도 땅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그 가운데 다 있잖아요.
1: 근데 또 그 앞에도 또 좋은 본문이 계시더라고요. 모두를 살리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네네네.
2: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1: 네네네네.
2: 거의 불과 무소유 정신이에요.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 네.
2: 마음으로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 네네.
2: 내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아요. 곡물이죠. 곡물이요. 사은님 곡물이요. 그냥 빌려 쓰는 거요.
1: 빌려 쓰고 갈 뿐.
2: 그런 관념으로 살라. 그래서 불교가 그 무소유 정신이 유명하지요. 그저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 정신을 네. 주장하는 분이거든.
1: 무소유. 초기에 무소유. 책 한 번 냈다가 그냥
2: 그러죠?
1: 큰 베스트셀러가 되고
2: 어,
1: 내용도
2: 그렇죠?
1: 많이 참 좋은 내용 들어있습니다.
2: 그렇죠? 또 하나는 처처불상 모두가 불상이다 하는 거죠. 절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만 불상이 아니라 저 해변에 있는 모래알도 불상이고 휙 불어오는 바람도
1: 네.
2: 불상이고 이 세상에는 불상 아닌 물건이 형상 입거나 없거나 간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이지요. 네. 다 불상이에요. 그러므로 사사불공하라. 이것이 공경심이지요. 네. 이런 그 공경심이 없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이런 정신으로 살라 하는 것이 네.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네, 네. 우리가 참 명심해서 네. 공심을 참 이 공경심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심을 잃을 때 허물이 생겨요. 공경심을 잃을 때 죄심이 생기고 네. 공경심을 잃을 때 무명심이 생기고 네.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탐심. 탐심은 내지 말아야 돼요. 탐심은 이것은 백방으로 자기를 손에 끼치는 거예요.
1: 탐심이 혹시 무명 중에 왕자를.
2: 왕자요, 왕자.
1: 무명 동네의 왕자.
2: 그러죠.
1: 탐심은.
2: 탐심이라는 것은 상대심의 첫째, 첫 관문이 탐심 아니에요? 저를 상대로 보는 거. 하나로 보지 않는 거. 그것이 상이고, 불가로 말하자면 상이에요. 일종의 상. 상대관념. 저것을 내 것으로. 하나가 아닌.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자로서 참 금기사항이죠. 네. 다로 본상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공부심 표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성자 깨신 분들의 분상에 의해서 중생계를 볼 때 괴로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2: 아, 그렇지.
1: 아이고, 저것들. 그 뒤에는 혹시 탐심이 추가 많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1: 네. 네. 업에 업을 많이 짓는,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는 쪽에 가장 문제는 탐심이다.
2: 왜 그런 거니? 네네. 나에게 제일 가까운 것이 육군 아닌가요?
1: 예.
2: 그러죠? 내 마음 부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이 육군 아닌가요?
1: 네네.
2: 먹고.
1: 포도청이니까.
2: 먹을 것이 필요한 거고, 네네. 입을 것이 필요한 거고,
1: 그렇습니다.
2: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최초 탐심이에요. 최초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1: 저도 가슴이 쩌릇쩌릇 돕니다.
2: 그러니까.
1: 뭘 좀 끌어서 놀려고 하는 이상한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탁 부리고 살아야 돼요. 탁 부리고 살아야 돼.
1: 탐한 욕심. 얼마나 그 탐한 욕심이 무서웠으면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고, 대중님께서 같은 그 비유를 참 잘 드신 것 같아요.
2: 예. 아주 크게 경건한 말씀이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라는 말씀은 아주 크게 경계한 말씀이에요.
1: 야들아, 그 고통의 모든 것은 탐심에 나오는데 그 탐심이 문제다. 야들아, 사자와 같이 그러신 말씀. 이 법문도 아주 그냥 그 만나게 이렇게
2: 대정사님 말씀은
1: 해주신 것 같아요.
2: 쾌쾌해요. 칼로 탁탁 차는 것 같아요.
1: 명쾌하고.
2: 예.
1: 대정경을 봉독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그 대정경어 때 한 부분을 보면 새로 입교한 교도가 여쭙기를 아주 그분이 그 새로 입교한 교도가 네 가지인가를 물어요. 대종사님께서 한 질문을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 새로 입교한 교도를 위해서
2: 있어.
1: 또 여쭙기를 거기도 또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저런 건 저런 거다 또 여쭙기를 그렇다 잘 물었다 그렇게 또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막 그 생각이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짜르르렀더라고요. 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교화와 중생제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구나.
2: 아까 말씀에 이어서 그 탐심을 사자같이 무서워라.
1: 네네네.
2: 그 말씀에 탐심이 오히려 나를 반작용으로 먹는.
1: 네.
2: 내가 그에게 먹히는.
1: 그렇죠.
2: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도 크지만은.
1: 네.
2: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품의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상이거든요. 속박. 이걸 자유심경을 회복하는.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네가 탐심을 내면 네가 너를 구속하는 것이다. 속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을 받음으로써 육군은 속박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지 육군이 해체될 거면서도 벌벌 떠는데 실은 육군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한다고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은 속박이 아니지만은 그러므로 이 몸을 최초에 입을 때에도 탐심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육군의 속박을 입은 거예요.
1: 그렇게 봐야 될까요?
2: 그래 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유를 속박당하거든요. 우리는 무한 자유인데, 마음의 자유인데, 해탈인데 내가 탐심을 내면 바로 내가 나에게 쇠사슬을 엉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1: 네.
2: 네가 네 자유를 상실하지 말라. 그런 그 주의심을 주신 것이니까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그 말씀이 꽁꽁 맞은 말씀이죠. 근데 아까 원숭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 네.
2: 그저 팔사원님께서 대정사님 심심하다고 대종사님이 뭘 심심하고 심심하시다고 원숭이 자웅 두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1: 예.
2: 그때 희귀한 짐승이야.
1: 아, 그러면 원숭이하면 또 예.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예. 동물이죠.
2: 상당히 희귀한 짐승인데 네네. 갖다 놓으니까 이제 전부가 큰 인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경 왔으니까 그걸 기와집을 지어줬다니까요. 기와집을 딱 사각으로 지어주었고, 거기다 이제 원숭이를 키웠어요.
1: 네.
2: 금강원 앞에 귀주 아씨라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1: 네.
2: 그 귀주 할머니가 밥을 주러 들어간 거예요. 원숭이가 귀주 아씨만 오면 이제 환영을 해요.
1: 그쵸, 근데 밥 가지고 오니까.
2: 네. 귀주 아씨는 원숭이를 마음대로 해. 막 잡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원숭이 그래요.
1: 밥을 주니까.
2: 밥을 줍니다. 근데 이 어린이, 문을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간 거야.
1: 아이고.
2: 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이면 밥 먹는 거 소용없어. 밥이다 뭐야. 자유다. 탁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야. 이렇게 자유가 죽은 거예요. 원숭이 이놈들이 자유다 하고 그 살짝 열린 문으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1: 아이고.
2: 먹는 거 소용없고.
1: 네네네.
2: 그렇게 도망가곤.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를 배산에서 본 사람이, 나 원숭이 배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왔어요. 그렇게 멀리 도망갔어. 그런데 말이죠. 그 얼마 후에 야외 시간이 돌아가는데,
1: 네.
2: 대중이 다, 며칠간 안 돌아온 거예요, 원숭이가.
1: 네, 네.
2: 대종사님께서,
1: 네, 네.
2: 원숭이 도망간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아. 그러시더라는 거야.
1: 아이고.
2: 곧 올 것이다.
1: 네네네네.
2: 그 대종사님 말씀대로 다 들어왔어. 저절로 주들 발로 주가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은 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도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 같이 극락이 없어. 그러니까 도로 돌아온 거예요.
1: 네네네.
2: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놈들 곧 돌아올 거다.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1: 네.
2: 원숭이 그것도. 공경심으로 되어지 않으면
1: 네.
2: 그런 화를 입는다니까. 아, 그런 화를 입어요.
1: 원숭이 얘기를 내가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2: 그래서 예.
1: 오늘 이렇게 한부터 더 여쭙습니다.
2: 예.
1: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받들고
2: 예.
1: 또 다음에 의해서 솔청전은 또 계속
2: 이어지고 벌써 시간이 됐나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예.
1: 오늘 마치겠습니다.
2: 예. 네,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님께서는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회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고 형제간에 진정으로 우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인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산 종사님께서는 상에 주착한 공덕은 오히려 죄해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지으면서 큰 공덕을 쌓으려면 먼저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기가 낸 의견은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거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상의 발전을 위해 내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